대조는 바데랑 아주 좋은 거 되는 거 사실 소소 그 람근이 세콘이 쉬는 것도 무지 달릴 거 바가 람근이 살아지는 시점나 아주 되게 된 지르스 니르스는 내가 그 근데 카프탕 달리티나 쇼가 내가 참다니 같이 냠치든 잠든 치우스 거는 거 돈은 대신에

0: 암도 년층지 괜찮네 저도 같은 거 고지인라 롬지글라 샤르가 톰큰 탐칠 공수 같은 거 댄스 시티 데프튼지 솔리 자노 밤벨에 처리골 업든 삼치 거리를 땡클지 이슴 능도 소미 거기 거니 샴스 다리네 삼치 전지기도 리망당 데스틱 안정 레콘 소지에 멍 세워른 골기 데르틱 셰일 다히 돈드당 돕드니자 답상 도마지인 카프랑정 샴스 다르기네 소르모나 장족 년첸캉 오르클 년주르데니 오르클 롱첸니 니스토 니르틱디 아다삼비 팀니흐니네
1: Chichan Dilipsil Rangmi Lam Khadr Ngati Lamptun Uchi Chamchin Chi Lambar
2: Chichan Dilipsil Rangmi Lam Khadr Ngati Nyamuk Tamchindor Uchi Lapsil Dilipsil Lamptun

쿠르쿠라 아미야나 창동지 제랑 쿠르쿠리 다 강다르 참거 샤주르 니가 그 그렇게 참철 그 테니셜에 손아 동하마마 젠텐자 급그 단 점들 된적 그 참득 니 그렇게 돈슨 급직 고치 그 너나 담법 시와다르나 다 청동지 랑쿠르쿠리 정글 자주르긴다 따오즈게 촌에서나 다 갈로완디 즈이크테니 가르마 직니 테크르트 담바동 다 갈로윈 즈잉다 다와 찌크랑 통데 그르니르세지 디마체 크르카 응르체크 테니 고르똥 찌크엔다 돈니가 맹게 체파주지 너무고 담법시오카 다나 크르카 갈로와 정글 자주 관큰 갈로완디 영어 찾으르드잖아 너무고 창 동지 랑쿠르쿠 누가 너무 그 등거리 오니 맞을 참거 그 제바 제더니 초가 양질 양선에 창 동지 랑쿠르쿠 돈에 안 너무 그 참거 샤줘요 돈에 딱 그렇게 참체 그 되네요 그렇게 지금을 지제는로 돌아올까 딱 그렇게 갈루인 쟁도 테크트 오 다 지메도 돈아요나 테크트 메버더니 맞을 딱 그렇게 참거 샤주 환경 그 갈루한데 니마 지금 맨 그 가니르시 지도 모스그라 팀츠다 ngarchal ka thani sona gur tong chika yin tang tong ni ga menga chepa chuji nda munga tenpa pshiyo ka. Ti ma tsai karka ta chan tongji lang kurkurui rin di na na huay zhigna ta chu chan tongji ta miksir ka janjan lang kur tang na nda muza yin tang na ta karka mdi chumche ka thani shali sona ta karka mzayin da thekar ta yang jime ta tang wa tang. Ti ma tsal lo nga ka nang ni karka guring da olay ma chukni ta lo nga ka zhik ka maartok karka guring da yang xirlam matamni tamuzar. Ti masi ta, ti masi ta uchizar zangna karka nima chunga ga kagniraji ta kaluwaan di chamgur shachu huankanga kaluwaan da nima chunga ga kagniraji. Ngarchak ka tani shenir sonarayang gur tunga ga ngarchak chuguni tamuzar. Daga ta chang tongji zi lang kurkuri chamgur shachu rik ta rik niwa mor. Nda ta uzi ga chunayang na 그러니까 참칠 그 테니셜에 손아 어다 갈루윈 제잉드 손에 데크르트 지메트 당님을 롱아 그 능니 고린드 그래 롱나 맞죽 다 청 동지 제일은 쿠르쿠리 그러니까 참고 샤주르 더 다우즈게 손이었나 다 니트만 그러니 답 그 니와스그니 오너지나 참들 탁저 당겐 크리고 참들 탁저 당겐 크리고니 더 모스그 더 디엔체네 다 회정나 청 통에 제일은 쿠르쿠라 그 능니 양 mixer ke khoi jigna chang tong chang tong ji wo ya zi da jian zhen nong kur kur na da wo da jian zhen nong kur na khoi jigna chu la tong nong kur da wo wo de chen bo suan ne gu na zeng dong na da ka lu wa ge ker kan zeng de te ker de ji me dang ju de ji di han chen ne da khoi jigna wo chuo song ne la tong nong kur da wo jian zhen nong kur ker de kur tong da so gu ri de wo lu zhi ge wo da nang ni gu ri de ker lan ma ta ke da lu zhi ge zhi ne ma de lan ma ta ke da lu zhi ge zhi ne gu ri de ker lan ta song ro da 그러니까 칼로완데 소네 쳇그르다도나 양티르크 그러니까 젠젠랑 쿠라면나 라똥랑 쿠르쿠르주고 강차동 답탕랑 좀 메크 와다주랑 쿠르크 젠바 쿠르주 마르트고에 와다 라똥랑 쿠라스과 쿠르주 강차 라 그러니까 답탕도 메니 더모스크 다가 다 쿠리 김에 다니 맞을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너 인로야 지금 니 처음엔 그러니 답고 니와서 오늘이나 참들 그러니까 탁조던 갱크리고니 더모스크 다가 다 그러니까 참거시 아주 창 통지랑 그러고에나 초 하나 창 통지 제랑 그러고에나 초 다 링더니 그 강인로 단 더니 그 그럼 건 전에 뭐야 점점 돈진 잡친 정도나 다 그러니까 니 참거 니와 전부 쓰고 있는 너무 있다나 다 그러니까 참다르다 그러니까 니와서 오는데 갱크 탁초에 탁초 갱크에 군이 맞을 다 쳐서 그러지도나 고링도 다 지메던 와 다양나 매버던 와 더치 니가 되네 다 칼로안 더 모즈게 돈나 그렇게 정글 샤주 환 캔디 그렇게 손에 다 고나시 고노 오 지크 되네 그렇게 쓰들 돈은 점저 돈진 잡챙 그렇게 좀 돈스지 오 니가 되네 그러니까 오 니와 첨부 쓰고는 오 더 모즈게 돈이 다소 다 그렇게 참 다르다 오 니와 쓰고는도 탁주 돈 갱크레 군이 멋을 다 칼로안 더 다우즈게 손에 오나 오 다 체크 온데 그렇게 칼로안 더 오 칼로윈 제이드 고링드 그렇게 샬런 돈이나 양치 렌주고 그렇게 답탕 돈 강차면이 더 모고 돈이오까 다가 창 동지 랑 쿠르쿠라 하면은 창 동지 제 랑 쿠르쿠라 다 정글 사주 링더니 그 강연종 오단 점저 돈진 종주고 저진 조하면은 점저 돈진 섭천선 종주고 저진 조제니 답그 단다 그렇게 손이 칼로와 런일 그 니테니 오 노바당 식진 마즈오니 마츨 다 그렇게 쿠릭당 시 전초라요 노바당 식진 마즈 정거요노 정거요노 더모스

0: Tīma tsa dā huay zhāna kālu wā o rāñil kā ngī tēni dā kārka tīm kā chēpa wā dā rāb tāng rāmbā yu nō tā kōnggā sār shē tōng dā. Tī yā chāni kārka rāñil lā nūpa chēs gu kā yō na shik chīn chēs gu kā zi tōng dā. Chī kā tēni wā dā kārka chāng tōng jī kārka lāng kūr kūr tēn rāmzhār tōng jīn lā sūkwa shōng sō na dā rāmzhār tōng jīn dīng chōni kārka nyāng gu lā sūkwa nī yō zhōng wā dā kārka nyāng gu jān tsam lā sūkwa mā chō nī. Это музыка. Не вай там на вот а чан тонжи лан куркура ами на чан тонжи зэй лан куркура да кан ян рон кирка да сойне о ngarkhang ge yetun ge teni san thong go yuni da ge da jikshuk se ngarkhang ge nang ne yang gurmo nas kha chi wo di tha so chonzen dong chek ge ni de muzik ra san ba ne dong na da thumgur sha chu khon ken de chan tonji zi lan kurkuri chek ge de muzik thon ne zi dong na da kirka ji thumgur sha chu khon ken de 회적나 참혼당 양나 참주바 양나 종식바 오야 양나 지금 그러니까 길겐당 멤버나스과 넘무글이니 쳇퍼쳔 지금 당디 다소 그러니까 임디 그러니까 초기나스과 셀레연직님 맞을 왔다 그러니까 레니더니 셔프당 양나 장프당 주고 당수니 넘무글 담보요까 디마츠 그러니까 다 참거샤주 환텐데 라닐 양지 막막은 식진한다 양나 지 종식된 넘무글 지근한 식진한다 안 넘무글 고름근 촌에 식고디 다소 다 그러니까 잡석 잡선도 다 좀 못합니 그거 인직니 좀 못합니다 무슨 근데 좀 못하면 저진 강렌스도나 다 청 통지 z 농쿠르쿠란데 다오즈게 주나 그러니까 니 팀그 다 제반데 거론이 답고다 그러니까 니 접속이 접신데 좀 못합니다 무슨 그래 저거 되네 다 니 청 통지 z 농쿠르쿠르인데 뭐고 참고 자주 있는 돈이 다소 그러니까 니 팀은 거론이 답고 다 그러니까 라닐 그 익적디나나 야 그러니까 니 팀은 거론인데 선통고니 더 무슨 그래 나와 있잖아. 다 점거 샤주 환경인데 그렇게 점굴 그 뒤쳤던 양나 그렇게 총일 캔스게 되나 와다 총일 그 럭칠라스 거요. 난주 되네요. 레마탐니 더 모스 그래. 더 듣고 있잖아. 단디 점거 샤주 환경인데 그렇게 손에 레네네 와다 샤와디스 웃더니 그렇게 레니르셔사더니 그렇게 다 레콘데 레콘 하면은 그렇게 공선데 그렇게 레니르셔사더니 샤르파던 양나 장파던 주 양나 그렇게 간지한들이 그렇게 조르조나 루한차오니 덤무고 덤법시오카 디마츠 단디 점거 샤주 환캔디 석버트 창통지 지 롱크르크루아다 오즈게 촌네오나 니 투멘 그로노 타콘니 양당 저터 서시에도노들 디탑거 그르카 오다 라닐라 노파오니 마츠 그르카 오 워르질트라요 그르카 노파오니 식진요니도 모스 다 강거테니 식진요거스타나 다 회정나 다 창통지 제일은 쿠르쿠라다 오는데 뭐고 좀 그렇게 하죠 인도나 다 그러니까 어떻게 영어지 제스군을 정식의 식권을 한다 양나 지금 먹먹는 식권을 한다 양나 지금 년독비 안도 뭐고 직접은 식권을 한다 안도 뭐고 직식권 다소 그러니까 잡석을 잡설대요 걸 못합니 영어 좀 못합니 안도 뭐고 되네요 높아던 식진 강마지오니 도모스 디답그 자치위 칼로아 남바그 다 만치 남현종 와다 청통지 랑쿠르쿠르마니노 랑쿠르쿠나 청통마니노 그 담직담본데 예레존데네 와다 만치치즈르드마 점즈 덴즈 그 참득데 자송당 도나시데데 제등근은 그 칼와식도 하나 제등근 점즈 접식 바스게주 하정 그 가르치는 그 돈체제 되게 대령 그 그다 모두가 되니 다 너무 그 참석 중에 라고 하든지
1: Chichan Drilpsil Rangmi Lamkar Ngati Lamptun Uchi Chamchin Chi Lambar
2: Chichan Drilpsil Rangmi Lamkar Ngati Nyamukh Tamchindor Uchi Lapsil Drilpsil Lamptun

Rekordnya batik sejak angkat

0: 흥티 용위에 땀스러랑가
1: 년크나바 텅디 땀스러랑가 시비 참비난데 손이 달플라르근데 등니 손은 쿵우데인지가 젠갈리니바 지엠토르당시 밥셰지긴
2: 제첩수제 시진핑기 난치프단도네 정치의 된직나 제급적 된직 등제라 요라 네버트 샘탁 장질지 랑지제 손님 폐지 등르데 손디 찬스제 랑츠랑불 등 손콩 랑덕 촌점시 터브샤기 로르니 찬구 종아완 고츠비 로르 랑지지 손디 다르지 징가출럭 등습시데 사운 용콩 제 된직 갈은 쳇을 부담부응 제토르 등니 샹리 등럽젠 등 여러 덕출 네든 돈출시
1: 맹은 제치 위질 등 헤르질 제 조승다 쳇동지 요비 알람르넬은 종츠망위 티라카욜 달르 판토 글람르넬은 고비 딘 하카크서와 가양투 응아슨바 토당브라 자춘 쳔비 차들로 와추시바디 판은 뇽어 적바당 톰퍼 지멍다 동터 달리르 제웅 속진능 니제토 제 차프수 제 시진핑 장수 티섭 속비 제신다 시급 순든 버니 입쇼니 딘 하카크서와 가양투 응아슨 제그네스나 진룸 셰타나오르 마브슬 응어춘 사모능니 순린데 글레 치히히인바당 샹리그니르니 손리 공대베기밥단 조당 첸디 마미 로토그송 데르 로토그니 흥디 당 호츠 쳇트너니 지소 샹리 통지 가신탈 제차브수제 심힘제 손리 다르지 동지 차티 통신능 남게욜 니스통 니르치글로레 제차브수제 심힘지 아젤크브데인지게 탑지 토츠니 손리 다르지 동비 가출 고르기 당 럭터낭 콩기탄튼 니퍼르테 머르기지 손리 플레지 동기 바당 손콩제 된지가디 제캅제 된지가 당들와 요비 탑지제 토스데 젬토르 당니 도프크 지들지 간스 바당 신착사바 르그차 지치르 동와 니엔카 촌즘 지셰길라 손리 찬스제 랑츠랑 바당 손콩 랑드가 촌즘 타브랍샤기
2: 중고 조정랑가 원시 제캅 손소 냠들 그그들 친퀴 빈접톤 찬충가 찬조 완제민급샤지레 제첩수지 시진핑기 르거니스 손디 다르플릭 동위 응급출 럭터라 고드그능니 로흐치 랑고 이그포 츠바탕 로흐슴라 망진 당와 로르니능 판지 톰바탕 로브지능 그그늘로 졸타바시피 치 고드그능니 르르우 덴직 자랑글릭은 차 담진 나무시바티 르자급접 덴직 갈림시피 푸치르 곰질 사몽고 율레 머니 로르니능 판지 톰비 응멘빈 그지시 차니 응원지 쇼요테 랑지제 손디 찬슬릭 사르툴 푸치 용니인 잠능가 응당프르테바탕 ngarti lagsal dang sonna gachin kahi thal ngarjut shong yo patang son khu den jing galen chi chhil tambu ng jem thur shin yo le
1: ta sta rang ji le chi shang li jing ye rang tin dem su chi bi saung ji ra ja chun ji ja chi gor nga lag sen ni chung kin de ri so ra chung kin de bang ngun ji ra shong yo pe lag chen ji jeb song bi ta ra slab ja chi ngar nga le gal wa dang ni stung ne khlo li ja chi chang ne chi ji jem thur shin ni ri je pe lag ram bar chi yong ne jem thur ang jo ra ka cha shi 톤츠 토비 마미 로톤 타카크 서바 크지기 레코르 서비 사무크 서지르 랍지당 무리 톤스 짐 토런 조브른 히츠 제빙욜 반록 디비시 코출 춘용라 차바당 냐크세르 친제 난공디 바짐 치브르 지치르 송요 바당 아랑덕 소피비시 비샤루 카르비 침샤 시르지드 톰바소 순리 직사투나 진심이브르 셴착삼니 토리 페지라크근답당욜
2: 로르니 찬고 종아비 짱늘능 순리 다르플릭 동비 인가출 럭터르탕섭셰 바당 Sonji Tongkong Songchong Dang Wechul Shekhi Jechir Tongwa Tsongli Janji Sonsu Malang Tirgo Jechang Tak Tongri Ba Sonsu Nyamri Jinggabzul La Hinnun Ba Tonsil Toshing Rpika Lag Ba Rdongu Gzichun Chewi Sonnaak Sarwaq Sorchung Shini Sonkong Jevdenjig Ngansung Chetzil Jemto Rik Tongri Gishif Tan Yule
1: Gamayinbin Nash Tankli Shini Gnaakli Shetib Rabdang Rambar Shug Yungli Hinnan Dalur Rangji Ji Sonsu Gsartul Jin Gagru Chun Yungla Jemchuk Sabshin Yule Jacob Jasoni Tansi Lamjang Gashin Jabjuro, Sunsu Kilin de Rigdin Sunsu Nabak Sarwatoni, Arangton Sunsin Tabi, Stingy Sunsu Luxel Malazuyul.
2: Chindo Chinyan, Sound Tari Tail Gonsif Janirwa, Jangoming of Shadire. Mahir Janang Gashin Chehiji, Lotu Jinzin Tabjista Watan Yopatang, Mami Lotu Tang, Shanchin Su, Lotu Samchelaka, Jinzin Tabjini Janji, Lakchazini, Sunsu Dinkur of Jachir Napchi and Jetun Tang Yule. Mamma Jim Zidambin, Suir Ginkur Konjermate. Dalur rangji ji chachi dambi bilag sadog dang ngotsil rgoshik dang chimsha sugu namang janji tunzi ji mangchuk ji sijuk pansam jie chuk sakdong jirele. Guangdong yangshi si rjakib ji sadog lichri sunsu nyamdil ngagru ji rnganfin sunsir shinto li gzichun chewi chomrin dontang dang borele. Rgamsin dambi canrik shimjik lopchil li kong dang keli nyeringa yim tanjur ngagru lpshi di rnganfin pshirfin ji zhuwa mandrawi na kak sarwa shikta jirni lichri tunyina dawa gnyi lhag rang rjinab shang jirele.
1: ཁྱི ཕྱད མི ཁྱི
2: Lonni Chango Jongavi Dirkumne, Devdi Tarpul Yung and Gabriel Katim Shepi Nanga Katiram Shigine. Nasin Devdi Tarji Tong with Shachu Lakter Tansap Shepatang. Jerry of Danger Tang, Shandi Tonzi Kachin, Kotun Nidin Yung and Gansum Shajer Muni. Rajinzi Yopi Tarik Shemji Tang, Malak Janji, Sonson Gernal Drover Skand the Hitching Tongwa. Devdi Jakishi Tongang of the Hang Song Shi

아릉그 므송라치 빠져진 게큼라 송초브셴 아릉그 세송라치 빠져진 코리글라 송초브셴

야다드신담지냥녀위나청오시지적서제초송마데무이나 야주부총총서 야, 대나 주부총총 성막에 기술 따라 대령는 리자 다비니모래라 리자 다비니몬데 전용지나 영철은 나 총시필 가스 린슨데 다통색근이모래 대나 라든 잠나 린슨데 년신비 주부총총서 등 영마 대령 다통거스글마 시기주그 단친 좀이오나가 주부총총치 팔신데 린슨 다통근가 가브랑정 득거든 지그득승 일거슴든 나랑아당 득거든 지그득승 일거슴든 득거스글름질다 땅이 린슨데그능아 저는 기식 버가스시 야나 총 두부서 디나 데른 거자 나빈님 그나 총시별 가슬 타통 낸슨데가 나 아직은 하신데 두부 총총서를 좋게 드긴질 그 참바 당 티바 가시 그 참바 얼그비 가르콩 그 참바지 참바 총었음 거득시 유라 데른 거 좋게 드긴질 그 참바 총데가 나 총을 그 농촌 거 런스 그 능니 영 채다 두부 총총서를 혹시 그 공성 그 럭시 그 설때 거득시 유노 그 실인지나 소리지마 총총어 로마 치르치 그 능노 그 남을 세롱 세르고 놓고 실은 해모즈그라 데문 다룽 두보 총총 포몬 자크글롱 놓게 아치 다치 세고 놓고 실은 해모더니가인 뜨간신이 데룽 조기 뜨긴지르게 뜨보 총총 더질다 땅이 두보 총총 치천나인 아릉글릉 근전통 몸지들이 자득시여 큰거 두보 총총 여나 스카톤이 린친 타통 것글름라 카버땅 용브르 갈세시 야나 총 조부서 디나 데른 거 티바 가시 그 참바 총문데 그 능아 조부 총총세 아지 등 냠데 영치르 랑디 오게 진치 그 담코 스마스 호브중당 데가 토니 영 아지 그 조부 총총처럼 시비 워름 세르고노게 리중 회초리 참바 잡세니 리중 사라즈 조부 총총처럼 셰시율 데가 인치니 호브총 토미 셰파세니 셰파스가 통모즈잉 거득시율 데른 거 비 가르콩 그 참바 총문데 능아 간수머그 회청강리 화팅노가 우머스정위 창의지와리 로드르르스제 판르지위 희샤통시 라든담가 주보총총서 등 주보총총치 파마남브르 냠출샤시인 레디나 데릉 티바가치크 참바 총문 더질리다 땅이 주보 총총체 전나잉 아릉니 지시에 키위 담질 땅 중 세파 땅 담회 똑과 땅 감스 카흘 라스과 지르샬리다 땅이 냠출 샴도 큰거 주보 총총 요나 훨씬 더 린친 타통 것 글음라 카프르 땅 용브르 갈세시

야저보총총처 체치 파마등 에르근남비영 나총시비르 가슬린츤더그 타통안 연구요나 데르나 초청마그 냠게 공리 고디이노게 가영 전문데 헌든 유관데 로리지마 총총어 로마 체스틱 러스클등 냠데 총마그 세만 요리요지르 삼게 데나 데통 냠타 아직 영드니 저보 총총 총마 리풍어 데통기 잘롱 정비 다히몬데 세주엘 야 나총 저보서 공리치 로리지마 총총 로마 체스틱 실은 헤모즈가 로뇽이너리라 데나 참드니잉 마치 냠게 아르디 우크 진추크 스탐코스말 호브중에 주엘 Tirangachiga chupo chungchung tso damsii da tangi nyamchili juga stamkuinda samkuinjina yung lafshaga rintang chichiru dani nga tso naminara zhe mnyen naga seman zinjaga tsu rimada jaga chushtawaga tamuga stamkuitagdagin samga Tina chupo chungchung tsi nawa shtola nyungu

야, 그러나 지금 남시다 등의 주보 송충서 냠출의 저거 담회 동무인지나 끙끌 심지어도 사 차리니까 따사 야, 아초 무슨나라 아릉기 일치 탑사가 거루스도 탑사가 뭐요지리라 대등 접신도 주보 총총서 등 주보 총총세 파마남벌 천지나영 아리와 등 아리스티 이사가 뭐영 요지리라 디나 주보 총총서 아리스티 세킹가 영나 차림그 스타사다버 인진 시 요나가 뭐대득 스승인지릴 야, 따다, 실마기. 나초 진친 파마남 등. 영나, 진친 그, 길근남바. 영나, 랑니라 카차큰 그, 모데드가 인지래라. 디친 그, 나치 남이나라, 랑가, 아리스티 예큰 그, 모데드가 레와, 똥슬라, 똥만인가.

야, 디나 데르나 지그 주보 총총서 냠치래 저 담회 가니와무. 카 오말린 잠. 코 쳔말리스츠. 야, 담회인데 그 증이가 능튼 지나 영주보 총총 정막에 사우일이 고 탑절에 삼크. 카 오마스타윈 잠보즈 그래다. 언젠 코 쳔마스타위 스무즈 그래다 지나래라. 테스타위 카시 못한 그 뭐 요거? 랭아치 니금 나잉 데스타비 뭐 요지레 삼크 디젠게 주포 총총세 남진데 아릉게 주포 스탄바 영나 아릉니지 주고 드비스 갈스 아다 카시 니가 탄나게 도모게 주포 드기죠다 하정게 갈치가 텔리진 초릉니징 카이과 코스모 도모 니즈 마셰주 주포 총총세 스탐코인 데그능니라 일란진 탑지레라

야, 대릉 아직 냠추이 쪽을 담고이 선바무. 스타 자인라 마스통. 어, 지릉아 마스통. 야, 담고인 대천지나잉 땅 아치 참성 소수 등 탄느그. 영나 참성 소수고 전이 아치 냠주의 고사그. 너무그 담고이즈 그래라. 주보총총치 담코인데 고 용지를 삼그 팀스크 담코인데 인지나 주보총총소가 파마남버 전에 온지나잉 남진도 일란진지가 담코이즈 그래라 파마세인 나라 어른그 월란 머시큰 어른그 오차 머심큰 파치를 요지 말이 레자라 더 지희주 심거지주다 다 하진 거 걸치가 텔레전 주보 총총 세정 남진더 파마그 어른가 제트르시나 다줄 심거지가 요니나 대 고아즈가 요과즈 런조다인 하진 거 걸치가 삼거 야 주보 총총 세스테나 더 무즈어릴 야 디나 디릉 아직은 더타비 담고 있음 주보 총총서 냠출이 주일 공리 냠출이 누가 담고 있는 데 숨고 주보 총총 정말 이라서 어른 좀 어떨까

0: 야가스냠드시팅스게주이 땀코이 동모인지나 긍거르 심거스다사 차리므거스다사 카 오마린 잼코 쳇마리스브 스타 자인라마스동 워 시랑아마스동 야 땀 흔들더라 일란 진지리 정 남진거 초이철 영나 남진거 좀 힘 드중라 뜨거스 갑스 주보 총총세 영등 오르게 외쇼이죠 고쇼이죠 다 하진 거 갈치가 야 되나 신이 아침부터 때 이런 거 저기 등질 거 잠바 청원 되거나 아직 고득시오 누구 실러 그니와 뭐 소리지마 총총 포몬 자극을 넣는 거 아시 다시 쓸거 누구 실러 힘은 대로 용 텅식시야
1: 아직은 등장나 아시 다시 쓸거 누구 실러 힘은 더 주보 총총 마즈 그 랭키지레라 야 최초 총마 그 냠게 소리지마 총총 포몬 자극 등 냠드 영치르 텅식 렌주 키고

저 디나 다타잉 추 므타트 데른 그 나충시비르 가츠렌츠데게 참박 니와 티파 가르치크 능아시기 주엘 레조보 총총 정말게 기술 따라 티파 가르치크 참바 중문데 인지나 조보 총총치 스탐 하르치크 타근 젠통 몸사게 스트고 총총 그래라 야 디나 데른 다드 친담나 렌츠 타통 그 글름질리다 땅이 처럼니 지시에 기위 담질땅 중 세바땅 담회 똑과땅 칸츠 카클라스 과제르 도보 총총서 냠출 샤지 인즈리 자직시여 큰게 도보 총총을 그때여나 디다스타니터 렌츠 타통 그 글름나 카프르땅 용브르 갈서시 렌츠 타통 큰게 카브릉정 특거든 지득승 니르가 섬든 안나땅 특거든 지득승 니르가 섬든 찌기노 도보 총총 성마게 일라사위리 즈미요라 야나 총 도보서 공내 아직이 모출 시슨 바타르 데른 그 티바가 아치크 참바 총원다그능아 아직이 도보 총총 서라 똥거르 챤즈크 삼노게 시비에 워름세니 리종거 회츠즈그능니 참바 챤즈세니 덤어 리종즈가 사르바즈 총머르 냠출 샤타지등아 야 도보 총총치 년난도그 외치 신디시나 참덕즈가 시고 시고즈욕 참덕다다 남진데 잠바사조다 하징거가게야 디르쟁게 데모 참마게 쿠닝아 잠바챵 잠바챵 뜨지림 버케욕

야 나 총 주보처 디나 대전 그 르비 가르콩 그 참바 총다그나 주보 총총서 등 주보 총총시 바마남브르 영 하르진데 참총 소시 태그 희샤 통스 냠칠리엘 대런 냠칠리 쪽에 희샤 통문데 인지나 좀바부 우진럭이 삼큰 샹틀럭지 저르비 범르스탕위 천희서그노 느그능게 천희 삼바 알로그들 ᱨᱚᱥᱞᱤ ᱛᱟᱨᱛᱷᱟᱵᱥᱮᱱᱤ ᱫᱚᱢᱚᱜ ᱦᱤᱥᱟᱹ ᱛᱷᱚᱢᱚᱥᱜᱤᱱ

야 아침 당잠나 라든잠나 로들 로스틀 시조 가능 두부 총총 망아서 요절이라 십대 삼무즈 당나 디 크라메근덕 나초 세나라 로들 로스틀라 시조 마가나게 두부 총총다 할미 요지 말이 인나잉 마웅위 소위처데 최정의 로드르스리징 치노그 설틀 망아즈가 차스노그 생그 코믈 판느제 설틀 데득근든데 줄라 니버데 스탄츠그등 자튼 영덕지기라 자튼데 드 로드르 르스르 제바터 고솜제딘 하징 걸치와리

야, 저 보 총 총 쳐. 되나 대전 거 저 비 가르콘 거 참바 총문다 그는가? 로드르 러스리 타타브세 거 논다 그 타크. 희샤 공슬은 더 정식 말도 냠출세 군마요타. 대한 탕업지마 그 르비 가르콘 거 참바 총문다 그는가? 아직 못했다 저 보 총 총 쳐. 니 타크 희샤 냠출이 지인. 대처적인기영 대런 그 나총시비르가슬 타송린슨 동침드닌주 린슨드가 좀적바등 돈슨바 노르초등 좀증간크와 하자자키 스타클와 담진초등 제십타클와 손문은친등 응적체령이인 통지밀린슨은 나서 영치를 차용 다디모시

0: 레이트링그
1: 조그치

0: ᱛᱚᱫᱚᱱ ᱚᱡᱚ ᱛᱚᱢᱯᱨᱟᱜ ᱵᱚᱢ ᱥᱚᱢᱟᱡᱽ ᱜᱟᱱ ᱥᱚᱱᱟ 다 데이터도 듣고 듣다 자기 망진 또 포마이 매매가 좀 사동 세나 다리
1: 딩가
0: 나도 디나니 토미 망진 치더라 좀 초하더라 칼 아 다즈 사진 통진다도 본다 시가 무식가 단디와 담스로는 뜻이 막기와 퍼트다 아주 독자 누나 요누가 아 돈장이나 죽고도 독충 만정도 그 시판 살던 거 고른 거 좋게 삼아도 시가 지는 진
1: 딩가
0: 이게 무슨게다 업트라이너라디 디 차디랑진가 아디 크나나 딩가인 크나 아디 차지 통 차든 이 이코노 도시가 그래서든 요도시 같이부 보탈라라임 지 차친 때 펀좀 좋고 아 다디랑나 가도 다스도 세나 지 차친이라 되니 지 사다 다선 그 총은 보면 자도 보탈다 좀 되는 뭔지 좀 그런 게 지금 무슨 거 되는 가서 또 뜨기 되는 게 여름다 카타나 냥시기 말아요나 아 다시가 십츠브라 도든가나 가니시기 차치 요큰도 대한신이다 허버드 어두다 아시아이 총총장분다 이나다 어두지 사만 아가 세장분 속진도 존나 그게 사는 거 고름 그게 야라 야라 지운 거는 거 고름 그게 나무르기 나 죽는다 숨만 그 같아니 단 니가 대통 그 같아도 시기 쓰신 거 디좀 생겨 다 법지 디글미나라 뜻 아주다 노춤 등 영나 아주 하거든 속지 거긴다 하죠 좀주 김치가 데려나 가셔이 카이나 아주지 간듬식 있고 나 사마트만이 사이 카인데 그 뒤에 된 보자가 뒤달리니가 어 다고 이제는 뒤에 좀 된게 치기 사고 다도 사주 탑티 쇼가이나 다 자마이나 박슬라서 갔다 뒤시고니 아주 감독라서 갔다 와라서 건 뒤시고니 시 세대랑 생각 이주리 망용글라 카니 찾던 람바이 되나 돌락글라 카니 시가 개념하고 기점 생각 소프트라스 간소나 사마가 어느 착진 같은 데니 아 시비 칠리랑 지금 소중해 주도다 시가 침보리
1: 딩그
0: 소프트라스 후엔 조지나 아 자마지간 소나 크르가 샘캄가 땅가 아 크르기 리르기 민진 사우즈 유주 이 자마초라 아 디모트리니 아주 리르기 침보 마늘이 진 소나 리르기 마늘이 저 엄청 라가루 공고노 리르기가 아주 만바던 자마인데니가 라가루 공컨던 리카야 아주 후엔 조지나 언디코니 린텐드는 그 미생고 팀마치카 어랑거스 어 사마 리고노 고름고 토테니 스탄탄 토르틀라스 과 타나 뭐 비르크 스탄탄 토르틀라스 과 어 테니 이지르코 고름도 타마 토르팅글라 카니 시비 차든기 오노나 아 다샤스 무카르보고 다니엔 너무 많아지다 아 판토코고 뜨도코다 나츠고 인제 시에트스 나랑 그 리그니테니 지게 디게 디게 뜨나라 어 샘캄글라 카니 이런 게 시기다 당모인지리 아니 카르도 군다신 아랍치니 노다도 시기 키고제 담아도 리스카트 치즈고는 다지 아랑글 디케치랑 진짜 마케터지 리나 문든노 리스카트 와메노 리스카가 토니는 게 다득게 샤와트 리네나 아피게 디치다 조청 디트리 지금은 이제 디스터니 하다이 디스터니 호텔링 되나 차원 손나는 시기 아 당나리 석바가 어디인데 참아 상키 당나리 석바가 생크다 어 다른 옛날에 후인조지는 아티시오니 소조시 주고 생감도도 보다 나법자나니 특강나 다른 개념적으로 지금 뭔가 디마체크 때라나 카타오던 손지나 시가 자마가 체딩이라고 막뜨근다 원앙이 달리 아 그게 여름도도 그것이 같이 있는 일이 어떻게 나다 아 다 법자가 손하다 시가다 같이는 게 돈체가 되게 나다 다선 아 손가 범을 자도 법자나 손이 달리 아 다 그런 아주 법자가 손나 아 단 디스코르크다다 시가 다른 거나 같이 친구 좀 지나도 치고 그래야 또 그래
1: Ri-ri-ri. Ri-ri-ri gyrgyn gwaadyn chetani mwgsa lhomaag sirig dienjigandda mwgsan zingu nuguang itana gyrgyn gwaonara kaabdaayag yaw gada achirg chu nyas hazgi nara sirig dienjigandda hajanga gachay nul haqbada gyrg lhomaar gaag sirig dienjigga kwaandani dachigana shayid nar maasunbi shayinda lipungla ganoy karzaanu серграндаг тянчини даг чу шаиркан сонина янцгэдэг чи самат санье мнин дэцгэдэг чи никонди дамси махину далас кванда суйдай тан кирг далхомаг сирг денжгд гачни ну тянчини тан дикорнди лотайнанда даг ливзоайнанда дэюк та мэнаранда зог шигнинги тала тоннгра нямжуг игонон да зуни тани гин гэ куна кавдай гё кэтянчинида а чэг тачаран сонжина ло манга гэ самагы жота яна чама гэ шугнда ла лхобжунра шимжиг манга ини дэмозри тичэнг гэ шу та тацэн гэ лхобжа гэ данши ину тарды лхобжа гэ нэ сунги данда гэ чи шу гангангз гэ найта зунги lo

0: 사캉긍이 텐 사캉쩌긍이 텐난다 저 다크윈지나다 사마글라 카나라 오 그지 사말레고노 오지그코라 오크능나영다 그지 진디 서슬군 자마그코라 너인지나다 그 어떻게 그지 조금 배기등더니 제멍 제멍 제멍리 디양그주 저나 토튼던다 중이 탈아직 도는이 곧 사는다 너무이 텐나 다치랑 그지 레완던다 지난다 샤는 도파는다 너중이 텐더니 갑다즈가 통통리 나직들
1: あ、これ、てなだ、チェリーなら、ね、たおだん、そのたん、ディスコルクリスカガラカンツリオン、てなだ、ホパルタンがつ、あ、ソルンクショーんだな、あ、だちゅ、あ、サカンがトンラにな、しげチンボで、てまんばがだちゅ、ソプタがなんかんでもいなら、だしげ、あ、だサマがトンコンでももんぼじょうな、え、ただ、ランギチシェなのこんちでな、つ、さとんせいな。 소중도다 다사오기 사마동수주주도다 아야 시그런 그 사장인데 이런 게 럭스 중에 이런 거 통콩도 돈도 위치기 달리 아사마리나 아 다른 게 사그민 이런 거 통콩도 송취임 담님 알아 담님한테 아 이런 게 리시가나 된다 같이 이제 탁죠 그 디존 생각다 아런 게 되는 지시하는 돈을 쓰다 아주 그냥 사탕세나 럭스 세고는다 안고니 돈이 있는 친구들이 고 그냥나 이런 거 사자가 이런 건데 나 통콩 좀 많이 오는데 위치 등에 달리 이런 거 고카나 요는 거 아 토란던 전주 아 야나 랑가 나 사그니게 혼조나 포트라이나 조금디나나라 아단 덤모가 혼조지나 아사마 산크르 디섬 덤모만 보여고 디능니라다 혼조지나 랑게 럭시크 시군디 혼조이 되게 소나 아다 랑신 끝나야나 판그서 찍고 그 덤모지게 디겐 생게 다랑게 리와지나 찍고 아랑게 삼스지나 찍고 하나 나랑니 니 고사미 참마가 어쩌지 삼마가 거는데 이 친구들 있잖아 타나가 중독은 토르도나 조지기를 걸어라 알리바 망보요크 대마엠바가 나 주고 통콩이나 시간도 못하나 시간은 게 럭스다 섞어도 요나 시간 자주 빠가 이치 요네 대탕 대성전 말고 다시 한 번 망하게 리조는 듯다 그런 게 다시 미 다리 와시는 누군 동시
0: 나리리리 리리 그런 거 아니지 나 되는 그 린튼 디나니 다치랑 손진나라 다 성거 다 소차그 단시 누근데 그 고스쿠탕 타니 다탕이 다치랑 손진나 아 루망한데 주 다시르기 줄거 아 서퍼트 그거 다 시르크 건달아지 심지기 롭중이 아 더근지나 다 너그 원칠인지나 그 주정숙 길근이 안들라스 화이다더니 다 시르크 쇼인데 지게지 롭중 망아요 이게 되는 글은 신디능니 저나 주 다 다급 시츠군 페이지야 송 아 더니 디 차친 제하 송 데이터나 주 미르크 사막 라카이나르 곰박 라카이나르 끈이나르 그게 자킨드 잼토송 내니 요나 디쟁가다 다 카슨 나는 달로고인데 슈스터 속었던 달아지 다 워크이나르지 오지가 코레난자 다 사크는데 제몽아 송영나 더 정노가 럭츠빠지 제몽아 송 너무이니 페기시고 디쟁가 이르긴다 코나샤코노다 전나 그게 리리 럭츠크 코른데 이나 나는 달로고인데 야크케른데 시금 통치니 안 너무 있고 디젠그 닝이 텐더니 다 lirik lakcik kukurin dani sovjongzga yukwari ye juura. Lakbar taranga shuk gansgina, cheli gansgina randi sovjong ye juura. Nda daha janga kachin burezi, gilgin kapdazga mongpuri kun tibzhin shi kwarinchi. Dina, jigda taranga ta lintsin dayi nanja, gilgina tsunjina namjinga chu lintsin dinani ta sovjong nambagishik sirik denja kukurin da joji da tangi kapda mongaya kiyo na dina, taranga tsunjina yang gilgin go shawa go chesan go chunanga chu lintsin janja tangla inu. yang tak pani kwadrin che shin yin
1: ya kwadrin che shin
0: ya gil gen ko demo cha hi de la
1: hi de la

아니 제딩거 상글란지 덩글렌스니 능아기 달로마가 시르된 저지 런진다 타우드 고르기다 땅인 솔로 워르그랑 총클 아 총몸보 머리자들 호자가 소소 아근 사르잠밤라 하더니 솔로케 철로리르글 소르중 호자가 세르가 입주르가 길긴 겐 호움밤니가 단시 근로이다 땅이 덩글렌스니 능니다 소 아 세르게 된적 거른다 조시 다 땅이 아 다소 전능 키나 세르게 된적 거른다 라지 돈능란데 간다 얘기 원나 대신에 주주 저기 제리 나오신 그 아 다 세르게 입주 거 거린난데 사마 된적 거린난데 그쵸 아 너주 그 저기 남바조 그 되나요 아 세르게 된적 건다 그 지가 체나오신다 니게 탈라 돈능란 냠조 그거 사간다 리원이나 너중에 다니지 잔저스가 통통되이나 이제 그 남반이 있구나 갑다 있구나 대신 더 소프트라는 데 좀 손지나 다녀 멍하고 그렇게 띠 냠치기 더 삼아서 고노 그 쟁그 그렇게 세력된 적 건들라 소프트라는 데 쏘이다 했더니 자마인 난자 안 더 쏘지 쇼망하지 나도 능란 냠주고 사망하지 요노라 디안지니 더 쇼 다 고름 그 지금 고체 땅 대응 고체라 수관 더좀 손지나랑 안 딩이 탈라리와라랑 샤간다리 동기 온나 더 중이 탄다니 갑다 지가 망 버리나 다 도나 소마 그 세력된 적도 시가 쏘이는 딩이 탄디 다 소프트라는 데 안 더 그 지금 대유 그 만나란 더 쏘고 냠주고라 더 능망하리 이구노 딩이 탄디 갑다 지가 망 버리나 손 과린치 이나 당 뒤쪽 근거 되는 글랜슨다 그 삼바 동호소 숨기지 살랑 그 삼반도 레시근 삼엘라 쉬네 그 로르근 담비 당가 그 삼반이 나시 유일

0: 시샤영 초구 치사
1: 오로르그 르지아츠는 옴사
0: 단투자 잔품을 고사
1: 흐몬든지 르지토사
0: 오로르그 담비에 담가

당 앞에 지 진인인 제시들 대급제 주시 시진핑기 베이징 멍멍 조컹 채무자 중국의 예든 참들 피비 타지크스탄 제선전 라흐민 등 제문은 시진핑기 타지크스탄 랑전슝니 롱우 소르나 코르와 등 대급 지근 틀 점지 개천 토비오 버리던 댐질시 시진핑기 단돈 판츠는 야프주르 담부샤지나 중국 등 타지크스탄 와르지 제비 돈형인 시 코리그 란저독 전자숑종 중타제크니 전제와는 남영 판츠는 로그지제 팀체 여보 등 러스무 솔물 등 판츠 이치시 비 조보정오 러등 전이 폐지 동위 조보정오 지인 숙니지 중타제크니제 예능 팀친 자튼 냠리 청이글라 멍뜨고바디 제크니제 체슬토비 차브슬 예툰시슬 긍르그징원브르시데 중국등 타지크스탄벌 머르니 머르버른 자튼 용월 사싱스탄빈 간송시율 중국수국지 타지크스탄 숙등 냠다 중국등 타지크스탄벌지 리클브징튼 속바저 브리끈데 등시디 제크니제 멍멍라 데르질르쩐지인 당업이 지진인인 제시줄 대학급제 주시 시진핑기 베이징마모 소컹 채무자 중국의 니지 참제 능월 폐비 원리의 예진증큰 비라 등제체능 시진핑기 단둔 중국 등 원내는 잔들제 침치 대학급 연다 초토고 다르기 총름지 대학급니 담부르제율 중국 등 원리의 냠리지 대학급니 제멍멍라 동이제 캠펜 토바마슬 대학급의 최충청물 자님제 다스등증바등 냠리 냠지제 모호영단율 나능아등 하승나르 수단월 중국등원의 리클루식은 튼속바증지털 터몽가 인증가친슝니 슝니젠지위 리어사르빙고삼요 다루나 중국등원의 월 신질지그니 루소르나 코르비루인 게르도그치위 예르치 니우진단다 슝니지 중국등원의 리클루식은 튼속바증지 처툰다시디 타진릴릭틱라 근원등 응인이르냠리 등습다베니 사키제시디 등단지글라 정리 할리망부졸기 당 앞에 지진인인 제시들 대급제 주시 시진핑기 베이징 멍멍 소컹 채무자 냠질 제속제 로브수 찬릭릭니 산즈기제 시치브 린즌 아나니 란제체능 시진핑기 단둔 냠질 제속제 로브수 찬릭릭니 산즈기제 대급과 검멍멍 월 판친 히뚜고 등 예치시에츠를 제습도 동아등 활유윤 먼저위 베리 등 판친 세지른 전결 근들 동칠 시지가 친정라 国内十位罗布素等参政人力集结集中集结等提供层的动机人给我们称担比内巴顿中国书记娘们这些组织罗布素参政人力参政集结立顿了和这个集结集中集结书记娘们的咱们的设计松中等国内十位配置了给了不了动机了下万忙不着 中国书记娘们这些组织罗布素参政人力参政等他们娘们的三部是呢 咱们的家庭书记慢慢来得是真的有 当阿比此一年年间还着也是了这就不肯个总理李强给北京门门操控节目日中国日节顿参制日配比他这个四天节深圳拉赫明兰这天呢李强给单顿等各部中泰节克尼及和日特给李克的这个天错吧这个这个时间原主是习近平给各式深圳等

만절 작심 김종콩나 세속금 종콩 등 등독금 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다 나초 탐문가 파시 인비 나지 년대 흑성심 종콩 송주 등 지진 젤

Egypt

0: 레드나 와르쿰디 데슨 타퉁 쿵드 냥컨 고즈 그 카브르톤 그 아치 쪽본 그 카브르네 렌즈길 야 쪽보디모 왜 쪽보디모
1: 디모
0: 야 야타나 추 Tirang lesen nang ashik dali alama tamdhan tsoga lang nuga lili na chumchin kya ni lian sugu nuga malanda sasga kargi yin?
1: O, kwa chan tsiga. Dhi na, thumarin zi na da nang uchu di adanji di gosong di dhugni da dhirun zi na thumar shawa di nishtong tukwa shi dhugni shtete mo jan hiyo tibu.
0: Re.
1: Dhi na da uchu li thugri. 늘조가 정말도 드니 우측이 양대면 천덕 우측의 농천덕 천천 조식들 나주 능천기 나면 생명 천덕 드니 다 우측의 농천덕 천천 또 드니 꾸는 그 공부 정말도 드니 농천덕 천천 작전이 꾸는 그 그냥 천덕 단 천덕 더 많아 아 장글럭스
0: 다 가는 중에 장 치둥 그 늑조모
1: 아네 양기 숨만지
0: 뭐 야테나 갑지밀이서 딱 레온도 고디고
1: 아 지모 야
0: 야데모
1: 야 야데모

0: 야 저거 데모
1: 어 데모 고드바 데모이나
0: 데모 데모 조리와 야 미니타 미니 리와 쳤기
1: 리와 알와 손음 자글 토트리랑르가 파 아키도디 르글로르드 노르타 치송리
0: 손음 자글 파 아키로린 르글로르
1: 올레 토트리로 사란디나 산타야
0: 야 타나캅 지밀레스나 코트글라고
1: 야 타
0: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야 저거 데모
2: 원예 데모 인초 데모이나
0: 데모 데모
2: 오케딩 제가 리아즈야 그래
0: 어 리아즈기
2: 뭔지 그 몰레 몰람데 도리니 그 돈이 돈이 그 데그마가 데타가 난가
0: 몰음라 도리니 그 냠는데 배
2: 냠는데 야카딩
0: 냠는지 야 갑지 밀레스나 코트글라 데모
2: 오예 오예

Welcome to the

0: 야 조금 남아 되나 티다타 총원적 보냐 팅큰 워클 룸 팅기 드비즘 비와는 팅기 보니 리츠 더그 남바 소그 세닝 더 고브르그노 까봉 오미 리츠 능아신 켄제 조금씩 그래와 다트 라와 고로글롱비 하나 땅미 하마 전 첸보스 군노 그글런 더인 어 더긴 지나 마치 글런 더 고드근 우구지선 지나 다롱 냥큰 쪽부 고르즈 그래완데잉
1: Kambaa taartu kodgisee jiyin tana nambaa tsuogu Tadabin ti tsulas chigarangu Wanung tajiponi taa tunggu leetsin dala sambar gafsan shigiyo

Chichilaga lonchula titaga shivintara Chinchinara

说了个盘托就这么个没讲了，混起来个。

0: 야르세딩그 망초치 초이티카 따동 문트니 제브정 제럭성 조진디 곰초 조마 세비 자름 총한데 이 분시 정강 츠동치라 원디비 니츠 토
1: 다 초송들 어 타이똥 건다 탄도 못 간디 뭐니 아 때론 단나 우어미 찍찍가 이거스가 싸야스 돌아다다

0: 조마 고고야.
1: 올레. 체랑아다 조마 춤내게 동야.
0: 다라다라디 다라다다다다다다다다.
1: 뭐저 담성 쓰세요?
0: 담성 쓰세요.
1: 체디나 쓰는 줄아.
0: 간디. 아로 그 페스가 전까 제목 없었나?
1: 아유. 마나 마나.
0: 티나. 아로 형 어고치 그 거의 무슨 용 거는나?
1: 제단 남나 저 쪼르지 뜨뜨가려 해도.
0: 티나.
1: 어 생냠을 이 칸간이 쓰삼아. 아로 천원 아직 거기야. 다른 니니만 마실 거.
0: 다롱첸 칸간은 녀도 저거 좀 대양 살지면아.
1: 아유. 치셔 거는 또 무슨 말이야?
0: 야, 다들 못하는 이거 교태도 못 하다고 간연한 좀 다들 사소네.
1: 어, 사소. 후. 그럼 저 세모. 응. 되는 거 대도 못 하다 너무 진거. 응. 옛날에 이흐달리 되나? 응. 친아 아니야는 줄아. 치 쳐지 있고네. 가자도 대도 못 하고.
0: 야, 그거 그거. 야, 다들 쉬야. 안녕하세요, 형고. 야, 다들 쉬야. 야. 성 아니 혹시 아 그죠?
1: 아누. 부터 도 치세네.
0: 미정 고송 세거든요.
1: 친구도 고송하나 아 계속
0: 가느라. 너다가 이게 내려. 이게가 아까 쉬었잖아. 고송 세거든요. 어디 얼굴이 잡지 파라 그랬다 세거누.
1: 올레. 다 아 계속 유라니가 다 올레 쉬죠.
0: 야야야 저거 저거 얼굴 좀 거. 야.
1: 야야. 알아. 다 주디 아 계속 누구 맞아?
0: 야 무슨 무슨 오늘 신세야 다고?
1: 무슨 말이야?
0: 야 아니 키야 야 서 니 혹시 오늘 신?
1: 아유 참 맞으시나?
0: 호타야 가는 거?
1: 나 호그 맞지?
0: 호그 맞은 동생이 호소나 나라 거 보니? 야 얼죽 쓰고 얼죽 쓰고 야 아 다 얼죽 쓰고 야야야 야 저니 흑선 고소 에 아치 공츠그르마 키트모 이거스터리 후 체제기 세거니
2: 때랑 싫어 디초 찌라 까마슨 소니 토네 타이톤조 자지고네야
0: 오 아레레레 아 때랑 추 타이톤 거나나 아 주세기 세거나무나
1: 아요 쫓다못스 치즈기야
0: 너무 또 지나올 가늘이야 잠바 창마가

0: 지지게 전에 가래. 아마 다른 거 하나 만날로 야 다 등만가 지가 리마초. 다 지수 털고 그 대령아 지가 장 시가 돌아. 너 지수 최저의 권이야 회사 하마도 나오고 줘. 다 지수 더다 하나기. 더다 하나기. 아 더다 다 꼴쭉 승부. 아 칠쭉 승마. 대령당 같이 가보자. 하나기. 다 사실 이제 다 좋아지고 나서 그거.
1: 아유, 하하, 양 판타.
0: 아, 최근에 뭐니 뭐 좋다는 거 계속 하게 해. 녀석은 천인주고, 아라 말아 말아 뜸도 쌤이고, 뜸도 줘. 아, 뜸아이나 틀수 있지. 야, 뜸 마타. 말이야, 나 진짜 멜라. 개무라치가 우타. 아마 뭐마 멜라. 너 지지 뛰고 나 죽고 문담이 지지 뛰야. 난 메카 메카 메나 나 고바 메라. 네 말 좀 누이 너 말하고 아마 메라 그지. 너
2: 양치 태동을 안 웃다 때네 대증아. 개를 안 뜨면 내가 그 인수왕인 줄 지리한디.
0: 좋다 하지가 지나오디.
2: 니나 가는 건 거느리야.
3: 아유 단 첼로 통당 단우들이. 다른 거 토과라 잡기 주고 그 다리만 지키지 그래만 지키지 어디에 나 특통이 듣고 하느라 와라 벽스럽게나 저렇게 특수해지려 와라 다림
0: 오야야 참 있을 것 같고 니 다 퇴실 하다가 대형 다 지금 아루고스 있고 그야
2: 얼레 저 남진아 지금 아루고스 이일한 거야
0: 다섯 인탄보다 아루고스 취하면 어디 택동을 구축해 그야
2: 최대하고 잡동나 샤기야 와크스 이제 맨즈 지동이나 샤가
0: 아마 루로 따뜻한데 그만둬 기라 태동 있고 그모
2: 내 태동 총카라 호캉다 모래야 내 어찌 냐면이 큰거 돈지 망아진 거 태동나 종교 나온 호치자 망아진 거지 있고
0: 아 따뜻한데 그만둬 따뜻한 시꼬르고서 캐도 와줘가
2: 내 좋아하는 거 치즈 이거 아니세 알어 지 치즈 이지 거네
0: 다 칭아 어르고 메이나 탕아 아우나 주세
2: 거지야 알어 너 치즈 이거 아니세
0: 친구 말 없지나
2: 다 마이 산조가 친다문데나
0: 야 드나 된지고
2: 알어 치도 엄마가 치지지도 거니세요
0: 등거 태동은 주다 동래
2: 치 태동 짝 동아지
0: 야 된지 알어 너네 거 아이고 동부 내 최근에 뭐 있다고 너네 에 개조하는 독관들이 에 내나 주는 좋은 들이 이런 거 다야 기야 원래
2: 치 태동은 나 최근에 뭐 거네 치 렘무 좀 고가 좋아하신 것도 뭐지 녹이독 네 태동 강호라 네가 제 어양로 대화가 시글이 냠리 칸가 참맨 누구 돈지 마즈 태동은 나 중고 담은 나 또 오초 아롱중만 쪽 창마가 키고 누가 상중 딱백스 지라 아리네 로치자 망아즈 고지교 창마 네 태동 강호고 야 담은 나 오초 창마 대령시로 디철 뛰어 깔맞음 주선이 돈이다 네 태동 칸데 뒤질고
4: 자시담비 산칸란디 데나 다리 그 촘친다라시비 레슨든 지그드 요양티솔로 망보시메크 지금터 지바 파일샹바 그 로스르 갸루 체스틱스코노 그 돈은 냐무시크 갈르크크 토니 나치

0: ཁྱི
1: ཕྱད
0: མམ
2: གསྲ

0: 야뇽이비뚜쿠총총초체남바데무이나다스타체적산지능진반데이나초롱은경도년칭컨워크롱칭거운도이캄슴거나총시뚜초체데고디시비디슬카르마압지릉거나총시비가츠거타통림친안지나뚜쿠총총체리톱거뚜고포자르미야
1: 리에드나쭈쿠총총성마그영공성거와릉데등드니데등잉아초터몽터흥노그세라총총나총시비가츠림츠나년주능기스나총시비가츠림츠근응거찬총어리리그능아식유포자르김거리와인
0: 리에드나 쭈쿠총총성마그영 나총시비가츠림츠거글름더브질리다등이 다랑릉그니에난두코노그시르아나흐뜸 시중 리중 디한친기나 영 시스템라 속과 망아즈가 년즈 데나 조고총총 체영 하랑하는 거 감이 따라 하랑하는 거 희난 도꾸누 그 희샤 하랑니 그 정난 도꾸누 그 리스턴다 참마 예 고즈급 증이 초랑니 그 뜨길리나 희게치티 디한친 인기나 영 조고총총 체촌나 하랑니 그 저슬라 가신요니 아 디한친 인기나 영 스타미나 초고 하나스미나 초고 시중이나 초고 리중이나 초고 디쇼가 셰리 탑실이나 시간 가르누고 듣고 총총상 마게영 하라는 거 잠치 유과라대요나 포자르 마케자 포자르 임그 나총시비가 슬림층거 찬총을 이리그는가 고지게라고 리드나 듣고 총총상 마가 나와 돌아뉴인자 대령영 포자르 임그 럭슬럭사르와즈기 쳇다 고지시요 드나 럭슬럭사르와냠치 마시비야르문데 아지 림층 호마가 토크 럭슬티 영처럭 중화즈기나 쳇모레 롱원아 요노그 듣고 총총상 마그 포자르 임등산데 아지 탕식인 돈주예

야 뚜껑 총총 막 그다디기 요라 마 체허땅 때추 노르 허땅 때 지경정 리 대릉글럭신 된지나 양 뚜껑 총총 막 그 나르집가 롱아 마르케라 님비 와카젤리 잠비 노라냐 중아리와인 리 잠비 노니영 하루그 만주가 디젠터 제 담실세코나 초코 시흐츠므르고나 초코 닌톤르고나 초코 강스터 디나 인츠므그 고니 주히히주 능아 주주도 다시 개치느리야 리 드나 두고 총총 총마게 십든 요인자 텅디나 총시비가 슬림층나 고드기오노가 찬충 리리가 능도 러디즈 치종오 조주엘 야녀니비 두고총총초 텅디나 총시비 가슬림층가능아 찬충흑슴도 모즈기 쳇다고 리시요 조기 딩겨르 티파 가르칠르 리비르카 쿵다슴보인 조기 딩겨르가능아영 두고총총 청마시가 사차요니 나총지와지 마코르즈크 실러가니노 모즈기 쳇다고 리시요 염츤 로마 찬덥글릉노가 실러 시방아 초등 두고총총 올라무 로마글릉노가 실러 자히비 슈바세코논데니가 쳇다고르시요 갑토데인 두고총총 청마그 님비 슈르데 유코즈가 중아 초능니까 렌히소나 파마그로람다가 토니 나총시비가 슬림층가 조기 딩지르가 칼마시그라 포우타르김라 나총시비가 슬림층디 년조가노가 두고총총 망아즈그 조 삼미크글르킨디 리그신디가 다니 찬총니와 티바가 시키는가잉 가나스톰즈그라 시동즈기 쳇다고르시요 Rikpi ishkar kumga nga nga chungshipi jenshi gito ni ta nishtung nyer nga lor zamlanga zoshtin chenbo shiarga tovu nuga zoshtin ga chichung o shtulay jiyin. Tihanchini yang shisim jendun jeluga ga nuga chuku chongchong tsama mgida tingi nga tsuna dirib sarwi na zhun inse go nu shisim yukwanda chita kodrishiyo. Zikta cho tisukan dang suna ta yang chuku chongchong tsama lishya ga chata ketsga ga nyinda muzi ta njina tsama lishya ga chata zhigna chumura tsama kangrami la. Ri tana chi di chun da dam zin la na chung si pi gats lem tsing ga chan chung tong u jo ki dhengjir ga nang a si ga leng nga nyam u nda nga nyam sa si nyong ju yel

0: 샵쯧 알아래래
1: 젠 게르겐 바쯧 알아래
0: 난 허리 튼튼 알아래래
1: 족보 천셔터 제초 나초시 비가 틀린 튼저 조기 튼저

야 뉴니위 쭈꾸총총조 성기세고노 실내몬디 당양당조위 나총시비 가슬림층거 잔총동우 조기 드긴저근가 식당나 랑거저슬라 가시오노고 쭈꾸총총치가나 조르조리 년거요라 리드나치 데른거 조기 드긴저는가 고디오노고 알지 토마 조마 찬듭글릉노고 실라 시방아 초세고노데 쳇거고디시요 실런데시가 년집담바 영글라츠킹시 예그니 더무즈그 더나 조고 총총창마기 영 년비 쇼르트 조르니크 인제나 로카등 참니 더무 실르즈기나 쇼르니 유코즈가 중고 더나가 진념 흑직더 시방아 초세고노 실런디 냠스시뇽주엘

야 뉴니비 두고 총총초 공닌지나 로마 찬득글랑노가 실라 시방아 초세고는 내년을 더나 슈니치 디츠 담즈이라 알모 로마글랑노가 실라 자히비 슈바세고는 내년나 땅아 나총시비 가치크 찬총니와 티바 가치크는 아시가 대랑 쳇도 고디오노가 나스템라 시동아시기에나 참모래

Ya,

0: 这送信我点这个旗下签色送
1: 我中午大会阿弟和金诺人
2: 和合适爸爸与人家人
3: 对人家我的感受人
2: 中国强强策

고이 다노 셔닌 양크르게 몬칠즈나 조르딩거 야우즈케 켈송스 다니월리다 양크게 르케니 르강즈앙고시 저기 셔금라 잠금니기 아바와 차코노니냐이 캬가그 하르금라 치르금이리 커치 아데스키 롱서샬리 다츠야

0: 다 이치 마이 사단 조지 말이다 도무선 놓치기 싫던 그죠 다이 와 그냥 자 이제 정모 남시가 더 그죠 이친다우리 어다 현재가 이제서 어다 그죠 도무자다 저 졸리 그죠 다가는 사수와 컨텐츠 잡고서 저 자른 바스니 아 되게 조산득 사이나 죽고 아 되게 냐사 정마 덕주지잖아 다코 소나 독게 된 거리 도무거리 왔어 제스가 어제는 당겼다 딱 그래 왔다 터자 그때 지 돈도 잠스 다코 존나지 돈도 잠스 라다 때 사소자 주 다코 극식을 잡던다 수요 사는 거 어젠더라 안다 전구 무시요 그 마운 아단다 돈도 저다 정말이 자 그쪽에 니꺼베다 사근이나 니꺼베 아다치 쇼나 긴코 지급해 라 되나 축구 같은 거리 되듯이 어따 되나 운전 치들이나요 그것도 저기나 양이 녀석들이라 젠바서 양 구치고 사차든다 응치 로카라도 뭔지 로카도 뭐요 사근나 응급군들 응급군들 안 그나요 치들이나 되게 밖에 양 지금 라통 조선 다 라통한테 간다고 양아 지금 군치스 통과는 사마스이카노 더 코끝은 조선도 가 뜨뜨끈 어떤 조선도 자리 군지 더랑 주티 그 마저 오는 말이다 다치 또 무슨 연느리 쟁고리 더그리 뜨까니 구멍아잔 자서 고시 더 구멍아자도 선동스 다 구멍아자는 조메크 쟁고리 구멍아자도 선동스 배치 저어떠다 배치 산지메크 준도 문도 무슨 나타고 저 시리 주고 더즈 초세리 주다 저 산지메 다저 다득샤 주요가 라 공부할때 다들 시야 단 주주 다들 제속다 대체 뭐라 손 쟁고리 또 뭐지? 대체 뜨지 가짜 뜨지 자리 대체 가나요 가짜 속 가짜다 찾으리즈나 어떨이 다양이다 루카다 레너즈니 지금 루카라 때 특히 그쪽에 아니 망하고 삼아지 고문가 자들 만든다 저 동치 그 고지래 고문이 자랑아 당아치 그때 또 무슨 그 고지래 다시 언제 산아 좀 해그래 고문이 자라 자서 다 그거 좀 믿고 거기서 어디다 던스베 센즈미크 베다고 주주들베 주주기 주들베 다지 가능하다고 치 군다 다 고문이 자라 던초 그 셰세라 괜찮으려니 그땅스 스커리 뜨다지 던나 다그 다지 주주고 니만조 다네네 주주님아 다게 딱하냐 그게 그 다지가 형 응무가 주주 동원하는 집 뭐 안 하면은 연적 좀 해서 다지 괜찮지 못 그다 용주 말했어라 난 다 카페 제나 카페 린지 말 다 그 제친 좀 뭐 찾으려다 주주 동원하는 집 봐다 배치 안 하면은 좀 다들 너무 뜨게 딱딱했으나 딱 그러다 지나다 장고 그 고탄스 배다 쇼탄스 배다 안 되게 지나 담시 좀 이렇게 안 되게 들어 쇼리다 라 쇼탄 좀 다 서르비크 배 다 그가 존즈가 나타가 예조다 리카라마 술레라마 소나톤 고텐주고세 다니스자 그탄스 뜻다다 뜨거런 거 다니스자 그노타다 랑극시라 아고모 던자라 조메기다 다다 자나완즈리 뭔즈 말이라 다카 예조테 돈돈도 무즈 유즈리 요한이 차 정무르베 게티 퀸 도무즈 셰타니 게티 디오스케 무마칭 춘디라 슈그지테 주마트디 야트 토니 마데즈베 코츠나 트 토니 마데즈 다그 고저리 쟁고지 시 그니까 다 그게 딱하네 지 다들 슈탄던트 슈셰던트 딱 그 무긴도라 슈셰춘트 다딱하는 게지 한가게 문디오니 돈돈디 진나라다 그기라 길랑적다 저원들 세적다 오탄들은 오마연 고지가 또 무슨 자마뇨 라 코도 무고시라 메 제자통마 지전다선나 죽고 다사 큰 전당 측한다 지로 화도 무지 메 미는 무책다 다른 칠들이나 오크클크 구무 던자라든 탐반들랑던이라 저 그가셔 그것도 못해서 맞아 자마뇨 라 딱 그런가 고무세선에 고밤이라다 용삼이라다 그다 태세선에 그다 다른가 송고 그래 다른한테 무시 태동은 사유시에 따라 가짜세는 대연 딱 그 길란스 길란스는 다 돈득 삼아 조조 삼아 당게 지득자 당스라 다 돈나 죽고 빠나 죽고선 봐 다선 버는 거지 이 차이나 죽고 삼아 당게 질리적 그지나 그가 내가 그거서 리주고 녀믹 아 니빠이나 서 리주고 무혐믹 라 선바이지나 저도 말이 저냐 먹인조 저들이나 고무즈 슈테니 언니 그 그런 거 처로 돼서 자고 온들 지지 저리 지들 고무랑도 또 말 다 뭐뭐 스스로 건강이요 스스로의 자리 다그치나 다 야 뭐뭐 청강 되지 뭐뭐 청강 되다 저들이나 다 뭐뭐 청강다 다 간다 돈돈 돼 갔다 천천 무슨 제탕스나 다 루헌이라 다 다 뜬다스 돼서 다 그 돈돈 그 같아 그 돈이다 원래 다 조준도 다 너무 Rātina tāngdi tāmchōng tāng chōdam līnsan tī sūjī gāngi tōng tsumdi nēn chōg. Līnsan tī sōngdik bā tāng dōnzim bā tōbdīn tāxī tōng tsumdi ngāng kīrwa tārjā tāxī tāng tāxī tōndrib. Tārkilwa tāmjīn tsū, shī tārkilwa gāngchak cairang tāng sōnum rīnchīngi yīn. Tāng jīmī dī tsāna ngā tsō yāngchirin jil nir kibsa dīmō.
1: Sōrmīn mēsūn mēngu kī kēlā dāngkil shēdun.
2: Sormun woshkil lungchin.
3: Sormun woshkil lungchin.
2: Sarangir nyamju.
4: Nyenku namba, chetsu demo yena. Derung nechirsi gavda ngavi tsi jisumdang, hagyarsi gavda sambi tsi nirdin. Woshsi gavda sambi tsi nirju, hazal khpa yen. Shuni, sarangir nyamju le tsinga, nangdun amnadi jivshel.
5: 시진핑은 타지 코스탄가 선진 에모마리 라흐문가 중국의 제돈 삼전능으로 갑스시 중공 중앙 차스지가 의원 중앙의 시돈 샤비 의원 한 칸가 종드브칸가 주른 왕이당 중앙 수지주의 수지 제슬 의원 왕쇼홍수 가스인자 거시 라흐민당냠데 중국은 삼지 배우로라 신지 보고 부장당 선진가 시돈 라그로 황준은 배지 등 요총 부가 부장 소요 아마콩으로 치레 그 타중 야금니제 야르 조니 템들 메르죽 니스티게 라호문 그 시진핑 그 페브로고 중국 마망 장준 막 자브증 레크라 지시브낭 야금니 그 존즈나 지시브 타고르 페브니 자브증 레크가 아마거가 남질 아르스터라 지시브낭 라호민 그 시진핑 그 단시터 아랑질라 제둔 참저나와리
4: 아당아비 치제닌인제 시주르 아겔크주 주시 시진핑지 베지 마망 초캉 제모르 중국의 제돈 참지 폐비 타지코스탄 접선지는 라호문당 제무름낭 시진핑지 타지코스탄 아랑진 흉니 농우 송아 콜와당 열큼 즉친 탈라 점지 가친 토비오브 흐댐질시 시진핑지 단돈 판스나 약주 담보샤제네 중국당 타지코스탄 와지 제비 돈형 옌 시 코리글란 제도 전자 흉으로 중타 열큼이 견제와네 남양 판스나 로리제 첨체가 보당 Tsaksim somil tang pansin yichi xebi zhugbu zangwu, lagdang zhenni pejir tongwi zhugbu zangwu ji yin. Shugni ji zhongta yelkimni ji yinrang kimtsin zantin nyamdi changyig la mangshtag guba di, yelkimni ji chitsitowi chapsil yirtun xiecil ganglag ji ngumbar si di. Zhonggu dang tajiko sitin war, marimni marivar zantin yong war xasang shtambi mgansung si yu la. Zhonggu shugu ji tajiko sitin shugdang nyamdi, 중국당 타지코스탄 와르지 리크라 시긴탄 초바접을 흑간들당시 아젤크니 제마망라 아디르칠 전제연 시진핑지 난치단돈 중국식 징하르진 타지코스탄 아랑 아젤크 점니스탄 탐비 페지제 람덕 조이들 아갸프추샤제당 타지코스탄 쇼지 아젤크 자랑진당 더근 아벤지지 송충샤제 아갸프추샤제연 달로는 중국의 롱의 창구 중앙왕 고스좀비 로인바당 타지코스탄 쇼지 니르통 섬제링 헌제 아젤크 페지 탑질라 니흐 요기 건들통진 요라 쇼니지 비츠 토이고니 아제치 람치가 냠친 샤제 조르종티 페지 탑지 임제틀라당 섭시니 아랑 소시 페지 제몽범라 아르고름 시기 환저 뇨총가 냠디제 페쇼정 오사르탄다 통와당 냠디제 버흥 헌든 시니 뇨총 안은조가 젠춘당 비츠 디치기다 토르통와당 Хзунэ лижэ влэхтэр шэбэр нган сунгшэгэй. Ажангдуг нэкунтанг жангзэн хуанжуэр, аргэдэн чунгчэр, мэзэй рэгэнэй сухэгэ нямдэй бжачэртангэ, цанцэл сартулгэ вэгэнэй чэрэхтунгэй. Мэцэл рэгэнэй бэрэй жэсэвдэ тунгаадан, санэй нямдэй гэ намбах сарва дуэдэ, агэлкэмнэй гэ мамэнг панцэнэ вжингаадан зантэн юнгэр хэпэлтунгэй. Чамптэр дэнжэгэ нямдэй лахэгэ ngahisimla dongdag tachigda dangni. Tamung tog sakit yaxtanlang songchungsegi. Zhongguo shugji tachikostan yechi warndam kandabshigbar agabsashiwa dang. Nyamrit yechukh dang shanghi nyamdir zanzig. Zhongguo dang yalang agwimi lamsu suho zhomji nang nyamdi la khiyagbi rewa yolla. Shugman rangli angi laglin tahtarni harli zhangzhag lintanji gola shabi jishchung malang zigbar hkandir tongji yana. Lahumangi, Tajikostan dang Zhongguo shugyongji tabji zhobinjiwa yinchimibar pejin zhuzin yubi Nyocong dang ngilnzhu, njimzhil, shangli su kyakongji nyamdi la panji ton yul. Lizhi gachina vdilg ngang hkandir tong yul. Matsla beri nyin zhin jesabda xinli yelkimni ji mamang la vdikshil zhin yul. Shugni ji ci zhini nyin, Zhongta yelkimni ji yinrang kimcim zantan nyamdi chang yigla mangshtag goba di, yelkimni ji njiwa lorji ji dirim sarwul hibdi. Yelkimni ji yinrang nyamdi la ndanjong sarwa doji inba chun yul. Taiwan na Zhongguo kanja tme bi chakhi hi inba dang. Tajikostan shugji Zhongguo zadun luftan jirmil ngang lakhtar shijin yul. Tajikostan shugji Zhongguo shugdang nyamda dirkar zuwu dang mezi rgani cansil sartu shugu kyaupungji ngayjib nyamdi la khijagji rirgivshi yul. Mantin Zhongguo shtabdi yungri shini topsu beji la khijabdi. Yelkimi jenjewar peji nghali chenbo yungjir hkandil tonggi. Zhushi Xi Jinpingji zamlang yungji jishchung jingu dunba dir zamlang la dunhyang gachinibdan. Tajikostan shugji Zhongguo chapsi tohni yechi amnadun gachinna takhchul shachil bachchun lumil shikhang. Guihir sakilji niwa shilhuda tongchil niba gachinna tunbir cati dunghag shijin yul. Tajikostan shugji Zhongguo shugdang shugmang nyamli la khiyafdi. Nganhi simdang yelkongli gawi nisuk la nyamdar dongdagdangni sakilji xtanlang songshchung shendo yul jihdan. Wang Yi dang Wang Xiu Hong su gongsi la xiegur xi.
5: Dang awi ci jingni ning ge shi zhu. Jia ke bie zhu shi Xi Jinping ge meng meng cuo keng jie mu de. Zhongguo de ni jin cham zheng nong le pei bi. Wen le ge bie yin zhen ken bi la dang jie chen nang. Xi Jinping ge dan duan. Zhongguo dang wen le ne zan de jie qin ci jia ke bin la. Cuo tou da ge cong lim ji jia ke ni dan bu zhe you. Zhongguo dang wen le ge nyam li ji jia ke ni jie meng meng la. Duo ni ge kin pan tuo ba ma si le. Yakub Chai Chung Tsang Mer Zhanim Jie Dastung Zimba Deng Nyam Di Nyam Di Jie Me Hui Yang Dan Yu. Nanung A Deng Ha Seng Nar Su Deng War Zhongguo Deng Wen Le Ge Li Shi Ge La Jing Teng Zu Ba Zhen Ji Ta Le Tamung Ge Ngin Zeng Gai Qin Xiong Li Shu Ni Jie Zhe Wei Le He Sa Wei Ngu Zam Yu. Da Lu Ne Zhongguo Deng Wen Le War Shen Zhe Zi Ni Lu Su Ngan Kor Wei Lu Yin. Jie Du Che Wei Jie Qi Ni Wu Jin Deng De Shu Ni Jie Zhongguo Deng Wen Le Ge Li Shi Ge La Jing Teng Zu Ba Zhen Ji Che Tun De Xi De Tab Jin Zhe De La Hen Neng Deng Ngin Yir Nyam Di Deng Sib De Bei Ni Sa Ki Jie Sib De Deng Dan Zhe La Zheng Ni Nga Li Meng Bu Zuo Ge. Xi Jinping Ge Nan Ji Dan Dun Da Lu Ne Zhong Ge Long Yin Chan Gu Lu Zhong A Wan Gu Zhe Bei Lu Yin La Wen Le Yang Ni Dong Su Na Lu Ge Peng Deng Qian Bei Shu Sen Ban Te Jie Jue Jin Yu Bei Shu Ni Ji Den Ten Zhe De Xi De Zhongguo Deng Wen Le Ge Nyam Li Ge Ren Sa Ra Xi De Le Ji De Gen De Dong Ge. Xi Ge Ne Chan Ti Pan Chen Ye Qi Xie Bei Ta Ji Ru Da Xi Ni Ma Te De Pan Chen La Ta Xi De Jia Ju Xi De Qia Gong Su Si Bei Li Nyam Li La Zhen Dong Gen De Dong Ge. Ni Ne Ni Peng Nyam Ji Ji Pei Ji Ru Da Xi Ni Nyam Li Li Zhe Ge Qin La Gen De Dong Wa Deng Mi Zi Er Ge Ni Deng Zheng Zhen Huan Zhu Su Sa De Qia Gong Ge Nyam Li Jia Ji Dong Ge. Xin Ne Pan Chen Ji Nga Deng Zan Teng Ji Ya Ru Ru Da Xi Ni Teng Meng Tu Gu La Shi Wei Hei Hu Le Zhen Gu Le Lin De Da Ru Deng Me Ci Le Bei Li Jie Su De Deng Ni Meng Sim Ji Ge Teng Ge Qia Qi Sa Ru Du Ge. Zhe Ne Gu La Shi Wei Ji Xiong Ge Nyam Li Ru Da Xi De E Ka Yi Ka Li Nan De Le Ya Ke Deng Lan De Nga Rui Dam Si Ji Zhong Gu Deng E Ka

0: 야 디모
1: 왕야 디모 인초 디모 이나
0: 나 디모 디모
1: 오 까든치 니 글리아트 콜리 디나마가
0: 이 잡종 같이 코노이
1: 아
0: 야 라마 람초 치클랑 위 니루 몽센 리앙징고
1: 오예 오예
0: 야 갑지 밀레스나 코드 글라 디모
1: 오예 오예 캐토 패치

0: 야 저거 데모
1: 어 그것도 봐 데모
0: 데모 데모
1: 어 림팀 지금이 나가 더비 그 나탕 급식이라 더비 나와 그
0: 야 다 더비 뜨거뜨거라고 니동 엄마 야 다 뜨거시도 지마다 찌도와라마 잠바즈르 코차
1: 아 그 지와라 이르드가 그니르라마 마이 뜨거 피안나고
0: 다 마이 게르 뜨거 메토 더비 다 코르즈기 요 Yadang kurdzi yota, ya, ta ngatang kapsiknika.
1: Oh, ya.
0: Ngatang kapsiknika, ya.
1: Ya.
0: Ya, dimu.
1: Ya, dimu.

Yeah,

야 조금 남바 떠나 아까 봉오미리 승진과 신킨지 조금 시끄레와 따르 아시 삼니 고브리그 누군 삼디 르기 얼마 도모글랑 위 마오모 마치 다모리스니 망르 서라즈기인 그 와르금디엔 아시 티술 담진란가 남바 소그 냥강 수비 더서르 얼마 도모글랑 더 무지인 제치가영 튼든 동사비 몬뎀스

야 조금 남바 때는 참더니 나치 남바 소그 영 내강 소위 들서를 고르는 것과 몸이리 천능하신 견제 조금 시끄레와 다르다 모둠라도 우리 니가 냠는 스크다가 나치 영 갑 토테인이나다 노루 자치가 갑디 모둠라도 우리 니가 남비 시마리비스네 동는 냠는 스킨 Tana dungnen de yung rewa shiang kinche chukwa di yung di tarta adadan tichik ndaw na nga su li sindi nyanga yu la. Tana shamni nga si lhan shik tu lorba jachi kaab chi dungnen dala nga si tergung ka shkab sarwi tatung ka kalam dhiv jini ronyong zi yil.

0: Le tseling ge sangan lan ye tseling ge len tsin di nang ko du jao no ge lang shi la su kwang yi kong ni cham ju shi ba jib jing yin. Na tseling na shi da nga wa ge tsi bjik sam le, bjik da zhig ba ge tsi den tang bjil lar gandag sam bo yin na kshu ta ta lo ge thor jik ge ni ma re la. Di jeng ge tseling ni zong da tang yang chu thor jik ge nin de tag tag nin ni ke zang a yok. Di jeng ge kshu da len tsin gu ma zon no ge ngan de da lon thor jik ge chun de shi kong no ge lo chung na ba zo ge yang. Dan thor jik ge chun de shi 就个这个扎这个扎扎滚滚给他呢这个这个嘎子给就点钱呢就打碎就点这个了所管的了娘们就给他多能力做一种的还像个嘎钱不离点钱呢点个连身体能够够住叫那个狼身体呢他说嘛个死一个点这个够了的狼身的他是够住叫有点那个就点个连身体能啊嗯走路这个让中坑从红部门的家的老扎个老粗 跟他讲吧们啦等你走路可能车路里的了是所中增加个他是一个一句个给跟跟黄文那把你个但是跟中央那个他是一个一句个去个钱那么进个过他你他说他总从今那里的时候那是一个一句的要那个是一个点这个的那所说你他来这个多能让你们就干这里也给你呢那所说你他那个去跟那么讲这个统统的你那他们那个去走路这个人中可 从红部门的家的老家的老祖跟他讲本的但是跟着原来大老家的能看到就是电子的你你看到了这个多等来样的过程你给他了多能的的看到的有个的总给他那个去他们站着这个统统的要搞通的陈同学的人个但是跟准从红部门的家的老家的老祖跟他讲本的卡布格兰的地方他们跟他讲本的
1: 야跟他讲本就点会呢哦点木点木我同志吧点木点木给给托么给给个下完的个这三个穿那个去凌晨的个站着等等你点那个是他东哥给他们的陪侬让他把你挂进前线的人啊对对挂进啊对给给当地点那个凌晨的那个高度叫那个冷静一那个就打罗马个西里个点着
0: 디콘더랑지다리 고르자요 단도모글랑지 고르인도나라 철그그추 아다 로마근 초아그 초니 그르그 시르그 덴저간다 조시그 가첸보이니 딩이 텐데 아 다고 와슴 강나이나랑 딩이 텐데 흑스치니 예고니 바바 예고니 안도모르 영 뒤 한치니 음식 그 다 텅그 주소 자존 손지나랑 아 로마그 시르그 덴저간다 조모기다 땅이 쳇더 그르그 주 첼리랑 징그 다 시르그 입주 잔다그 아 럭찌그 길긴라스 관도 단시다 땅이 大陆这个能够这个西里个电影这个人的组合了他把这个就西里个一句个合了那种给他来样大陆这站的高瑞家那个各种的模特的体现个大那么个能是高瑞家那的等到他托门给人家这几种那个就大陆嘛个西里个电影这个人他那个就啊他工人做创新那的所这个能可来样的话让那能下干这里都有你那那种给他给你托门卡不得的呢哦嗯嗯
1: 当地工人的，嗯，那兄弟，谁个顶着天呢？就那他自己，人家工资，那么多呢？他听了，俺们这边，就日个兄弟，那不就看到的吧？那里，嗯嗯。他那出头他单位的呢，啊，当村的呢，他打工个，立正的那个，独登的兄弟。那里。啊，那个兄弟呢，他出这个。
2: 立这么那个，啊，应该呢，没有的，当村的呢，种什么，像那种什么，严格难看的呢，这个林场啊，林场这个实施是那个林场林场也把个一定那么难过。
0: 嗯嗯。
2: 啊，天津人呢，他啥坑嘛？啊，要立这么那他妈个，他家那个啥么子立根的呢，当村的那他。 南京的人呢，他大部分人呢，都在公共中的，他都在宿舍上面都待着呢。
0: 那里。
2: 他公安都是他们的外界的同志呢，啊，他外面人呢，当村子呢，他从嗯的，立正门上的，地上擦屁股要干嘛去？
0: 嗯嗯。
2: 啊，那个路过他那马卡要干嘛去？
0: 嗯嗯。
2: 啊，这是肯定的，是实施新路经营的呢，啊，他，这里出行过他那，他做人呢，他加上了速度，他这种的。 리스트에 링크 때나 주고.
0: 어디?
2: 대한진은 다 개티 다 대한 지금 잠바 포단된데. 하나 국가시 아군데. 아 도무지나 다 대는 그 그게 리니티 지금 주고.
0: 어디?
2: 리드 들리면 주고. 이제 나 주고 만나 도튼 주.
0: 어디?
2: 아 대한진 다 이렇게 리니적 주수니 쳐줘서 나 단통제 다 무초는 대참아. 하나 그게 다 일 평진 육도 예쯤이 땅 준비인지나 소수 디크크 단크신우 아 고유 요노그 총 총란이다 아 총적고
0: 네리
2: 뭐나다 저기 다우르지 꾸는 같이 하나 아 디출다다 있는데 하나 용품 먹히는 데인데 하나 고유 메는 데인데 너무 그 총란이지 총으로 그러나 나
0: 네리
2: 대한 진짜 거기에 아

0: 인 전진진아 딱 철학자의 호탁을 하는데 요나 인치문다 아직 수수거리 됐다.
1: 네리.
0: 아. 딘진아 당 그 실 딘직 수크. 아. 전진이 딴진아 다 사마 리누크 다 루사마 리죽스니.
1: 네리.
0: 요 딘아 친진아 아, 딱히 사만데 꾸구직께테 아, 아카테수. 요나 토마테수. 요나 치다노 티마 테수. 요나 조 룸바테수. 데요. 예수수. 아이야 깨겠다. 사우트 쿠시데토. 다 리드숭고.
1: 녀리.
0: 이 안진이 이제나 사마 다 그치노 지니나. 그게 티노니 사마 그노티 키 자라 니시 사나기 양 도모도 나오게 된다. 디초 세지 때 다니 쓰신 거.
1: 네리.
0: 내게 디 다시 사만데 내 돈 다 손도나. 양 주고 디 게 투동 좀 했다 손도. 디 특시시 드리고. 린드나 다로 주고 사만 리군 수크 리스텐스네 다 아주 아무 돈인 지나 다 딱히 난 무슨 남셔 군 수스. 다 오른지나 다 고른 그 리아트라는 주인지나 단단히 너무 수고나네 오늘 연대니 주인지나 다 땅의 주 충분부 머리 자도 소탄 듣다 오른지나 거기 인지나 이제 정수 종득 사통도 나올까
1: 네리
0: 근데 나다 종득 종수 연바도 인지나 대치문에 다 자 찍은 것들이 연옥스나라 털어 년지나 도마촌도 년그 사만디지 년자이고
1: 네리.
0: 엔진은 도착은 고추창 좋다. 도수 도수 좀 봐. 도수 조시도 좀. 다 기긴 그 티츠. 점도 그 티츠. 다 진도 그 티츠. 다른 주 도착이 많던데 주 엔진아 진도 말고 엔진은 기긴 나 죽고 점도 그나 죽고 도착은 고추창 좀.
1: 그다
0: 사마 전부 엔진이 세 주 사마 맞이고. 디초 사차경에 나다 엔진아 사만디 지 톰 스티즈 탄타오 근데 딱히 너무 좋다 자 그러다 너는 어 테런 게 제주 사실로 죽다
1: 나리
0: 죽고 돌아 다주 다 세치는 좀도 못
1: 나리리
0: 야 진짜 진짜 그 티츠인데 엔진아 잔코치크나 돌아 뇽뇽스나 타네 어떤 제치가 담아서고 있나마나 엔진아 다 삼치 아니야 치즈고나 형아도 좋다
1: 야시데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쇼니 아 로마그 단초하고 도톰그 달라지기 곱지기 권나 나중에 타는 아 갑다스가뇽뇽리나
0: 야야야 난 되게 손인지 난 추그 다 섬니 산루토 초하게 들리지나 다 도크네 무시게 되는지 된지나 로마가 딘톤 로마시 딘톤 철봉시 추체된 중이야 랑크리리 다 진득 티츠 된진다 기수 그 티츠 장쿠지 촌데리 디데토 아 산츠 지노시
1: 네디
0: 산츠 지노시노 지니지나 다 초치덴비 세르 디노시 군데 쓰는 이키오 엔 지니지나 다 호마가 초치덴비 초치덴서 연아 두아 신부즈치 구주 체덴지나 나츠비 나치 연 다톤 다 디진덴지나 다 토스트르기 아 뇽뇽스나르 토스티엔지나 신춘이다 제일 어려운 쟁그. 너무 이게 단지시대 돈다. 좀 잡아난 말라. 수정시고.
1: 여디.
0: 아. 단지는 다 도착해 추억이 순인지나다. 이긴 코금 뜻 보는. 다소 실리 사천되는 너무 들. 다시 이제 진짜 통준대 좀 놓다. 내가 다 도착해 인지나다. 영 망을 떠나 됐다. 아. 저큰 야나 아, 도마친 야큰. 단지는 주고 세정 그 세정콘 저는 감지미 단지나 추구 부산의 지적도 당시에 추구 딘트로 쳤다 거기 됐던 게 추구 부산의 제주 다 정책 통준들 녹지 마시가 추구 통준 아동 무슨 다고
1: 나리디디 나리디 과든 체크 긴다니

0: 헬리 랑징 그 자마 영나 시르크
1: 헬리 진짓테나 카톡시고
0: 녀리
1: 아하 대한수님 지나 장쿠 리리움 지나 다 도착 좀더 좀더 어 장쿠 리리 도마추 셰라쿠리 아니 추 다른 지나 장쿠 리리만 같은 거 너무 나스나 셰추 셰라움 지나 추 신추 셰이치 처음 쇼즈라스과 대신에 야 셰추야 된직 치트는 지금 무시고 다른 문제인데
0: 녀리리리 내리리 과든셔긴데나 대랑 그 렌츤디능아 도마그 시르그덴적 안더 조지다 땅이다 조진데 좀 전쟁하다 그주 아 도타란디나네라 시그츠치니 예고니 데츠치니 예라고니 아 너무 그나튼스가 트요그디 향그 안딩이 텐더니 달호솔럭 그주 호자그는 그거 지난바그 달호마그 시르그덴적 거는데 돈능 에코노라 네 고드게 코노라 다중이 타니 카다즈가 망포리 나나티 한치니 고르다 다탕 지주로잔데 손지나령 주운더그 지기 첼리랑 징금만 난다 단시 인딩이 탈라 돈능라 냠주고 있고 그디 떠나영 지금 털 길기는 손지나 대랑 길은 선능이 카다즈가 망포리 논달라냐 탑바니 과진치 쇼아당다니 다 렌슨 디능니앙 시르덴적 건데 카다이도나 다 청기치주 단시 요노 그슈 졸로 클라 철후 리르럭슬 소중 토자그 다 시리 입주르 그긴긴 호음범데 선이나르 테랑 렌슨 디능아 단시 요디도나 슈니 다 다 청치주 다 단시 요노 더탕 릴란드가 당아 영 크르그 시르덴적 건데 다 첼리랑 징 자마이노 그쟁그 닝이 탄다조 단디 지 고드긴 난자 영난디 지냠 주고 있고 사간자리오 그 아간 호음범르도 잔자리 예
1: 할로
0: 야 길긴 된다니 그 데모
1: 야 데모
0: 야 데모 길긴

0: 시리 된적 갖고 내지 냠적으로 또 하는 건 말이 있고 너 중이 되니 갑다리에 뭐 아 뒤터나 그 줄로 저기 다 청 다이저주 니 주지 첼리랑 싱그 길기는 망아단시 있고 다당락 버터 다이저랑 손진나라영 시리가 입줄거 거른다 시리 된적 갖고 너도 니 텐디 지 심지기 로 망아리 이젠 그다 성진나 체랑 단시인 다든 그 줄로 저그 다 시리 된적은 나사마이 주는 나도 중이 달라지기 롭처잔 좀 라스관데 주네 단시 뜻을 거기 있다나다 제랑 너니 단시리 이다든 영 대랑 글린슨 지능내라 지금 잔들이 인도고노 더 못 인데 도머 간간 레지도 노스터 그그 지금 자마즈기나 다 첼리급 종들 저머리 이권이나 대한치니 조랑긴 손지나 지 첼리랑 싱그 소종란데 간다리 이뇽이나 서거는 너중이 텐다니 자치냐 그나바 가다즈가 통통이나
1: 응 디나다 다스 송공부 머기자들 도타가 소수가 공파진다 다가 추천을 드리는 녹슨 도타 하게다리 때문에 나는 게 나티나 길긴
0: 첼리기
1: 길긴 단시 맨나바 길긴 니치리 되다
0: 손을 드리는
1: 아니 타오지간 소나 땅 원출이나 주다 소리 맨다 정 뒤지니다 니칸다 지달이 다 사마가 치린데 아좀 쇼코 도타나니 길긴다고 커머데 지네리 지니 양치 ᱡᱟᱱᱟᱝ ᱜᱮ ᱪᱟᱱᱥᱩᱜᱟ ᱥᱤᱨᱢᱟᱱ ᱜᱤᱨᱜᱞᱚᱠ ᱥᱚᱛᱨᱟᱱᱟ ᱥᱚᱸᱫᱟ ᱡᱮ ᱪᱤᱞᱤ ᱟᱪᱩ ᱥᱟᱢᱟ ᱤᱡᱩᱨᱠᱟᱱᱫᱟ ᱵᱩᱠ ᱥᱟᱢᱟ ᱡᱟᱱᱤ ᱛᱟ ᱛᱚᱱᱛᱨᱤᱥᱤᱱᱤ
0: ᱭᱟᱨᱤ
1: ᱡᱮᱨᱟᱭ ᱱᱟ ᱛᱟᱛᱮᱨᱟᱱ ᱱᱟ ᱠᱟᱱᱟᱛᱟ ᱥᱟᱢᱟ ᱜᱮ ᱪᱤᱞᱤ ᱜᱮ ᱠᱩᱨᱠᱟ ᱛᱟ ᱵᱩᱠ ᱴᱟ ᱛᱟᱱ ᱜᱮ ᱠᱩᱨᱠᱟ ᱞᱤᱠᱟᱞᱤ ᱵᱩᱱᱤ ᱛᱟ ᱢᱩᱥᱨᱤ
0: ᱭᱟᱨᱤ
1: ᱛᱤᱜᱱᱟᱛᱟ ᱛᱟ ᱥᱟᱱ ᱥᱩᱝᱦᱚᱢ ᱵᱚᱢᱟᱨ ᱜᱮ ᱪᱟᱫᱤᱞ ᱦᱚᱴᱟ ᱛᱟ ᱚᱡᱚᱱ ᱥᱚᱱᱟ ᱪᱮᱝ ᱦᱚᱴᱟ ᱤᱱ ᱡᱮᱱ ᱛᱟᱝ ᱢᱟᱱᱫᱟᱱ ᱜᱮ ᱠᱷᱩᱡᱩ ᱦᱚᱴᱟ ᱢᱤᱥᱨᱤ ᱵᱟᱜᱮ ᱛᱟ ᱡᱮᱱ ᱪᱤᱱ ᱪᱤᱨᱤ ᱟᱫᱤᱱᱟ ᱦᱚᱴᱟᱱ ᱫᱟ ᱛᱟ ᱚᱡᱚᱱ ᱥᱚᱱᱟ ᱥᱤᱥᱪᱩᱝ ᱠᱷᱟᱱ ᱭᱩᱱᱤ ᱛᱟᱱᱛᱚ ᱥᱚᱪᱪᱩᱝ ᱭᱩᱱᱤ ᱛᱚ ᱥᱚᱵᱡᱚᱝ ᱭᱩᱱᱤ ᱟᱫᱟ ᱛᱟᱢᱚ ᱜᱚ ᱦᱚᱴᱟ ᱥᱤᱜ ᱫᱤᱨ ᱜᱮ ᱡᱤᱝ ᱜᱚ ᱦᱚᱴᱟ ᱥᱤᱜ ᱪᱮᱫ ᱜᱮ ᱜᱮᱜᱤᱱᱤ ᱱᱟ ᱯᱷᱚᱢᱟ ᱭᱱᱟ ᱛᱚᱢᱟ ᱨᱟ ᱜᱮᱜᱤᱱ ᱛᱩᱝ ᱜᱮ ᱭᱟᱱᱪᱤᱱ ᱱᱟ ᱚᱱᱮ ᱜᱟᱫᱟ ᱛᱟᱢᱚ ᱦᱚᱴᱟ ᱪᱮᱫ ᱜᱮ
0: ᱱᱟᱨᱤ
1: ᱛᱮᱭᱟ ᱪᱤᱱᱤ ᱛᱟᱥᱟᱝ ᱜᱮ ᱪᱩ ᱪᱤᱛ ᱛᱟᱫᱤ ᱥᱚᱪᱩ ᱜᱮ ᱪᱟᱡᱤ ᱛᱟᱨᱛ ᱟᱫᱟ ᱪᱩ ᱥᱟᱢᱟ ᱜᱮ ᱠᱚᱨᱱᱫᱟᱱᱤ ᱛᱟ ᱠᱚ ᱪᱩ ᱱᱟ ᱥᱟᱢᱟ ᱜᱮ ᱛᱟᱥᱟᱝ ᱭᱱᱟ ᱨᱟ ᱟᱝᱟ ᱛᱟᱢᱚ ᱡᱩᱠ ᱛᱤᱱᱟ ᱛᱤᱱᱟ ᱱᱟᱫᱟ ᱪᱤᱞᱤ ᱨᱮ ᱡᱤᱝ ᱜᱮ ᱠᱩᱧ ᱡᱚᱡᱤᱱᱟ ᱡᱟᱢᱟ ᱛᱟᱨᱠᱟ ᱛᱟ ᱠᱩᱧ ᱡᱚᱥᱛᱟᱱ ᱴᱨᱟᱭ ᱱᱟ ᱪᱩ ᱠᱚ ᱛᱟ ᱥᱟᱢᱟ ᱜᱮ ᱫᱮᱵᱠᱟᱭᱱᱟ ᱨᱟᱜ ᱛᱟ ᱛᱩᱱᱛᱩ ᱥᱟᱢᱟ ᱜᱮ ᱠᱩᱪᱤ ᱠᱩᱥᱤᱜ ᱫᱟᱱᱤ ᱛᱟᱠᱥᱤ ᱜᱮ ᱥᱤᱪᱤᱱ ᱞᱟᱥ ᱠᱟᱛᱮᱱ ᱡᱤᱝᱜᱩᱱᱩ ᱛᱤᱛᱨᱟᱱᱤ ᱛᱟ ᱥᱟᱱ ᱦᱟᱨᱟᱥᱚᱱ ᱫᱟ ᱛᱚᱴᱤᱱᱤ
0: ᱱᱟᱹᱨᱤ ᱱᱟᱹᱨᱤ
1: ᱛᱟᱛᱮᱜᱮ ᱥᱚᱱᱟ ᱟᱪᱮᱨ ᱵᱚᱯᱛᱟ ᱫᱤᱜᱟᱱ ᱥᱚᱱᱟ ᱪᱩ ᱠᱚ ᱪᱩ ᱢᱟᱫᱤᱜᱟᱱ ᱥᱚᱱᱟ ᱛᱟ ᱥᱟᱢᱟ ᱜᱮ ᱫᱮᱱᱡᱤᱜ ᱨᱟ ᱫᱮ ᱛᱷᱚᱱ ᱫᱟ ᱥᱮᱢᱟ ᱜᱮ ᱵᱟᱥ ᱛᱟ ᱛᱤᱱᱟᱹ ᱥᱟᱯᱚᱨᱛ ᱱᱟ ᱪᱩ ᱫᱤᱜ ᱟᱱᱤᱭᱟ ᱢᱟᱝᱟ ᱧᱮᱢᱛ ᱥᱟᱢᱟ ᱫᱤᱜᱚᱱᱩ ᱜᱚᱛᱟ ᱱᱚᱢᱚ ᱜᱚ ᱠᱟᱜᱟ ᱵᱚᱯᱛᱟ ᱛᱟᱣᱟ ᱭᱟᱱᱟ ᱪᱤᱱ ᱫᱚᱢᱚ ᱜᱚ ᱠᱟᱜᱟᱱ ᱫᱤ ᱢᱟᱱᱟᱱ ᱡᱚᱢ ᱥᱟᱜᱮᱱ ᱫᱮ ᱥᱤᱨ ᱠᱟ ᱠᱚᱨᱤ ᱢᱟᱱᱫᱮ ᱥᱤ ᱜᱮ ᱛᱟᱱᱭᱟᱱ ᱡᱩᱠ ᱥᱮ ᱥᱟᱢᱟᱝ ᱟᱭᱚᱱ ᱠᱚ ᱡᱟᱱᱟ ᱥᱮᱭᱟᱜᱤᱱ ᱫᱚ ᱫᱚᱠᱚᱱ ᱫᱚ ᱪᱟᱨᱫᱚᱝ ᱥᱚᱝᱜᱚ ᱱᱤ ᱠᱟᱯᱥ ᱟᱛᱟ ᱥᱟᱢᱟ ᱜᱮ ᱞᱟ ᱠᱟᱜᱟ ᱫᱮᱵ ᱠᱷᱟᱱᱫᱟ ᱛᱮᱨᱟᱱᱟ ᱠᱟ ᱟᱛᱟ ᱥᱤ ᱜᱮ ᱪᱟᱪᱤᱱ ᱡᱚᱢᱵᱩ ᱭᱱᱟ ᱛᱮᱱᱟ ᱥᱮ ᱪᱮᱞᱤ ᱨᱚᱢᱡᱤᱝ ᱜᱮ ᱛᱟ ᱠᱷᱚᱭᱱ ᱫᱚ ᱡᱤᱱᱟ ᱛᱮᱨᱟᱱᱟ ᱠᱟ ᱪᱚ ᱱᱟᱢ ᱜᱟᱨ ᱜᱤᱱᱫᱟ ᱢᱟᱝᱟ ᱠᱷᱚᱭᱱ ᱫᱚ ᱡᱤᱱᱟ ᱥᱟᱜ ᱢᱮᱱᱩ ᱱᱟ ᱢᱚᱪᱩ ᱜᱟᱨ ᱜᱤᱱᱫᱟ ᱥᱟᱠᱟ ᱢᱟ ᱫᱤᱵ ᱜᱩᱡᱩ ᱠᱷᱚᱭ ᱡᱤᱜᱱᱟ ᱱᱟ ᱪᱩ ᱪᱤ ᱯᱚᱴᱟ ᱛᱟ ᱣᱟᱪᱤ ᱥᱮᱭᱤᱱ ᱥᱟᱞᱱᱚ ᱥᱚᱝᱜᱚ ᱫᱤ ᱠᱟᱯᱥ ᱥᱟᱢᱟ ᱜᱟᱨ ᱠ ᱥᱮᱭᱤᱱ ᱜᱤᱱᱫᱟ ᱛᱟ ᱣᱟᱫᱚᱱ ᱛᱚᱱᱤ ᱱᱟ ᱫᱩᱪᱤ ᱛᱤᱠ ᱪᱤ ᱡᱩᱜ ᱱᱮᱣᱟᱨᱟ ᱥᱟᱢᱟᱱ ᱡᱤ ᱡᱩᱜ ᱠᱚᱱᱫᱮ ᱥᱮᱭᱤᱱ ᱠᱟᱪᱤᱱ ᱡᱚᱱ ᱥᱮᱝᱜᱟ ᱭᱟ ᱡᱟᱠᱷᱩ ᱠ ᱠᱷᱚᱭᱱ ᱫᱚ ᱡᱤᱱᱟ ᱟᱫᱩ ᱫᱤ ᱨᱚᱥᱚᱱ ᱪᱤ ᱛᱟ ᱣᱟᱱᱟ ᱛᱚᱱᱤ ᱛᱟ ᱠᱞᱟᱥ ᱠᱚ ᱜᱤᱱᱫᱟ ᱢᱚᱜᱮᱨᱟ ᱭᱟ ᱯᱚᱴᱟ ᱱᱟ ᱪᱤᱛ ᱛᱟ ᱠᱩᱱᱟ ᱪᱷᱩᱱᱩ ᱜᱩ ᱛᱚᱨ ᱡᱤ ᱠᱚᱨ ᱫᱨᱟ ᱟᱠᱩᱱᱟ ᱢᱟᱪᱷᱩᱱᱩ ᱜᱩ ᱛᱚᱨ ᱡᱤ ᱠᱚᱨ ᱭᱟ ᱱᱟ ᱠᱷᱟᱜᱟᱨ ᱜᱤᱱᱟᱨᱟ ᱟᱪᱩ ᱥᱤᱜ ᱛᱷᱚᱱᱟ ᱜᱮ ᱪᱷᱟᱫᱤᱱ ᱛᱚᱱᱛᱚ ᱠᱟᱨ ᱜᱮ ᱪᱷᱟᱛ ᱠᱞᱟ ᱠᱟᱱᱤᱨᱟ ᱭᱟ ᱠᱟᱨ ᱜᱮ ᱛᱨᱢᱟ ᱜᱟᱞᱟ ᱠᱟᱱᱤ ᱪᱷᱟᱛ ᱠᱤ ᱞᱚᱝ ᱫᱟᱢ ᱪᱟᱢ ᱵᱚᱱᱫᱟ ᱛᱚᱱᱛᱚ ᱤᱡᱤᱨ ᱠᱚ ᱠᱚᱨᱢ ᱨᱟ ᱠᱷᱩᱭᱤᱱ ᱡᱚ ᱡᱤᱱᱟ ᱠᱟᱨ ᱜᱮ ᱧᱟᱨᱪᱷᱤᱠ ᱠᱚ ᱠᱚᱨᱢ ᱭᱟ ᱱᱟ ᱠᱟᱨ ᱜᱮ ᱛᱟ ᱫᱤᱥᱩᱞ ᱪᱷᱟᱢᱚᱫ ᱠᱟᱨᱟᱱ ᱠᱟ ᱵᱤᱪᱩ ᱥᱤᱱᱟ ᱪᱷᱩᱱᱤ ᱚᱱᱟ ᱠᱷᱩᱭᱤᱱ ᱡᱚ ᱡᱤᱱᱟ ᱥᱟᱢᱟ ᱜᱮ ᱢᱟᱝᱧᱩᱝ ᱛᱚ ᱫᱚᱠᱚ ᱫᱟ ᱪᱷᱟᱢᱚᱫ ᱪᱷᱟᱫᱤᱱᱤ ᱱᱟ ᱛᱟᱡᱚ ᱪᱷᱤᱨᱟ ᱛᱟ ᱟᱵᱚ ᱪᱷᱮᱫᱮ ᱨᱟᱱ ᱡᱤᱱ ᱜᱮ ᱧᱮᱜᱟ ᱟᱵᱚ ᱫᱤᱛᱩᱢ ᱠᱤᱥᱚ ᱫᱚ ᱥᱚᱱ ᱡᱤᱱ ᱜᱩᱱᱤ ᱛᱟᱢᱚ ᱜᱤᱨᱤ
0: ᱭᱟᱨᱤ
1: ᱛᱤᱭᱟᱫᱟ ᱛᱟᱥᱟᱱ ᱫᱤ ᱞᱚᱥᱩ ᱜᱚ ᱜᱚᱢᱯᱟ ᱱᱟᱡᱤᱱ ᱛᱟ ᱱᱟᱨᱟᱱᱤ ᱱᱟ ᱥᱩᱱ ᱫᱤᱱᱤ ᱞᱚᱯᱴᱤ ᱫᱟᱱ ᱛᱤᱜᱱᱟ ᱛᱟ ᱞᱚᱯᱴᱟ ᱱᱟᱝ ᱫᱟᱱᱤ ᱞᱚ ᱢᱟᱝᱟ ᱪᱟᱢᱟ ᱜᱤᱥ ᱠᱟᱱᱤ ᱧᱩᱱᱟ ᱛᱟ ᱪᱟᱢᱟ ᱜᱮᱢᱵᱟᱨᱟ ᱢᱟᱝᱟ ᱭᱚᱠ ᱪᱷᱚᱱ ᱪᱷᱚᱱ ᱨᱟ ᱭᱚᱠ ᱪᱤᱨᱠ ᱞᱟ ᱠᱟᱱᱤ ᱛᱮᱨᱟᱱ ᱱᱟ ᱠᱟᱫᱤ ᱜᱟ ᱡᱟᱠᱚᱵ ᱠᱚ ᱭᱟᱝ ᱛᱚᱠ ᱯᱤ ᱥᱮᱪᱤᱨᱟ ᱛᱮᱨᱟᱱ ᱱᱟ ᱠᱟᱜ ᱟᱡᱚ ᱪᱤ ᱪᱷᱚᱣᱟ ᱜᱮ ᱡᱟᱵᱫᱩᱜ ᱱᱟ ᱫᱚᱝ ᱱᱟᱱ ᱛᱚ ᱫᱟ ᱱᱟ ᱥᱤᱜᱟ ᱱᱟᱢ ᱥᱟᱞᱟ ᱵᱩ ᱡᱟ ᱛᱟ ᱵᱟᱜ ᱛᱮᱡᱤ ᱭᱩᱱ ᱛᱤᱞᱟᱠᱟ ᱠᱷᱚᱭᱱ ᱫᱚ ᱡᱮᱱᱟᱢ ᱪᱷᱚᱣᱟ ᱜᱮ ᱛᱤᱞᱟᱠᱟ ᱟᱡᱚ ᱪᱤ ᱛᱟᱯ ᱪᱷᱟᱝ ᱤᱱ ᱱᱟ ᱫᱟ ᱛᱚᱱᱛᱚ ᱛᱟ ᱥᱟᱢᱟ ᱭᱩ ᱡᱩᱨᱤ ᱪᱤ ᱠᱚ ᱜᱚ ᱞᱚᱠ ᱪᱟᱭ ᱱᱟ ᱫᱟ ཁྱི ཕྱད མི ཁྱི ngaruina samana ka je sheruina samana ka jala suqa ta zankur chik si tu de ku de kargi ho ndu jina sede ran jing de ku du gi ku no
0: ari
1: ndu jina je chan thol ho ik me no tan thu zankur ri ji ri ji ka sama ku ndu jina mo chik no a te an chik ku ndu jina so chung ran ba ga sama ya ma chi shi chung kang ge she gi ka zu chu chik la ka ne yo chi a zu khang to kwa ri jina da ga ta ta la su pa ti kaki korumta dhukuta shiga tsaten yonu di maja gatangni tarangani li nara takatze tanti sama yi jirpi chili nda jengi taki bidin naba zan ziftinga maja dihtangni tarangi watsu tutsi hi tsikala kani tasung yi fokshin chikala kani fokshin yi suna chigi tad di sadu gunu karikala kani kakamda chibu meka tarangi warki kala nishari chigi na fokshin yi nashiga anana yonu nara chu sarani ga nyamang armu ཁྱི ཕྱི མམ གསི ཚང གསི ཤི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ཁྱམ ཆུ ཡིན ར ཨོ དང དམ མུ ཁལ ཁན ཡིན རོ དང ན མེ ཇོ གེན ཁ གེ ལི གོ ན དེ གེ ལི གོ ན ཏ གེ ས མ ཁ ཅི གེ ལི ན ར ཁ གེ མེ གེ ཏོ ཅི གེ དེ ཁ ན ན ཁ ཡིན ཅི ན ཇ ཆ ཨ ཁ ཡིན ན ཁ མེ ཁ ཁ ཁ ཁ ན ལི ཁ ན ན ཁ ན ཏ ཏ ཁ ན ཤ ཁ ན ཏ གེ མོ ཏ ཏོ ཡོ མོ དང ཏོ ཅི གེ དེ ཁ ཏ དོ གོ ན ཚ དེ ནི ད རི ལི ཁ གེ ཅི ཅི ན ཡོ ཅི ཅི ཚ ལ རམ བར ས བ ན ས ཁ ད ཏ ཏོ ན ན ས ཁ ད ན ང ཁ ཡིན ཅོ ན དེ ཁ ན ར ན མ མ མ
0: ᱛᱮᱵᱮ ᱨᱟᱡᱤᱝ ᱜᱟ ᱟᱫᱟ ᱡᱚᱱᱫᱨᱤ ᱱᱩᱵᱟ ᱟᱨᱟᱢᱵᱟ ᱛᱚᱢᱚᱥᱠᱟᱨ ᱟᱹᱰᱤ ᱟᱹᱰᱤ ᱟᱹᱰᱤ ᱜᱟᱱᱟ ᱠᱚᱱᱤ ᱜᱟᱱᱞᱟᱜ ᱛᱟ ᱪᱤᱨᱜᱩ ᱡᱟᱢᱟᱡ ᱜᱤᱱ ᱱᱟᱨᱟ ᱪᱤ ᱥᱤᱨᱤ ᱡᱩᱨᱜᱩ ᱠᱚᱨᱱ ᱫᱮ ᱪᱤᱜ ᱡᱤᱱ ᱧᱟᱢ ᱡᱩᱜᱨᱟ ᱛᱚᱱᱟ ᱢᱟᱜᱟᱨᱤ ᱠᱚᱱᱟᱛᱱᱤ ᱟ ᱛᱟ ᱪᱷᱟᱝ ᱛᱟ ᱞᱚᱴᱟᱜ ᱱᱟᱜᱟ ᱥᱚᱭᱟᱝ ᱥᱚᱠᱟᱝ ᱜᱟᱡ ᱱᱤᱱ ᱫᱤᱝ ᱛᱟᱱ ᱫᱮ ᱪᱤ ᱫᱚᱯᱛᱚᱱ ᱨᱟᱱ ᱫᱮ ᱤᱱ ᱱᱟᱱ ᱫᱟ ᱞᱟᱥ ᱠᱚᱝ ᱛᱟᱱᱟ ᱜᱤᱨ ᱜᱤᱝ ᱠᱟᱯᱛᱟ ᱟᱹᱰᱤ ᱦᱮᱠ ᱭᱚᱠ ᱪᱤᱨᱜᱩ ᱪᱩ ᱛᱟ ᱥᱤᱨᱤ ᱫᱮᱱ ᱡᱤᱜ ᱫᱮ ᱥᱚᱱᱡᱤᱱᱟ ᱪᱩ ᱛᱟ ᱥᱤᱜ ᱠᱟ ᱪᱷᱮᱢᱵᱩᱨᱤ ལྷག་པར་དེ་གི ཅུ ལོ་ཏོག་ནམ་པ་ཟུན་ཚུན ལྷག་པར་དེ་གི་གི་ད་གོ་ན་ཤ་གོ་ནུ་གི་ཅུ སམ་མང་ང་དེ་ནི་མང་ང་དེ་ ཁྱི ཕྱད མི ཁྱི
1: ᱟᱛᱟ ᱛᱚᱛᱚᱝ ᱚᱡᱚ ᱛᱚᱢᱯᱨᱟ ᱜᱮ ᱥᱚᱢᱟ ᱜᱮᱱ ᱥᱚᱱᱟ ᱛᱟ ᱫᱮᱛᱷᱟᱝ ᱛᱟ ᱫᱚᱠᱚᱛᱟ ᱛᱟ ᱛᱟᱨᱤ ᱢᱟᱡᱮ ᱱᱟ ᱛᱚᱢᱟ ᱤᱢᱟᱹᱭ ᱢᱮᱠᱟ ᱪᱩᱢᱟ ᱥᱟᱛᱚᱝ ᱥᱮᱱᱟ ᱛᱟᱨᱤ
0: ᱫᱤᱝᱜᱟ
1: ᱛᱚᱛᱟ ᱛᱤᱱᱟᱹᱜ ᱱᱤ ᱛᱷᱚᱢᱤ ᱢᱟᱡᱮ ᱪᱤᱫᱟᱹᱨ ᱟᱡᱚᱱ ᱪᱷᱚᱣᱟ ᱜᱮ ᱞᱟᱠᱟ ᱟᱛᱟ ᱟᱡᱚ ᱥᱟᱡᱮᱱ ᱛᱷᱚᱝᱡᱮᱱ ᱛᱟ ᱫᱚᱠᱚᱱᱫᱟ ᱛᱟ ᱥᱤᱜᱟ ᱵᱩᱥᱤᱠᱟ ᱟᱛᱟ ᱨᱤᱣᱟ ᱛᱟᱢ ᱥᱚᱱᱚ ᱱᱚᱛᱮ ᱪᱮ ᱢᱟᱜᱤᱣᱟ ᱛᱚᱯᱨᱛᱟ ᱛᱟ ᱟᱪᱚ ᱛᱚᱛᱟ ᱱᱚᱱᱟ ᱭᱚᱱᱩᱜᱟ ᱛᱚᱱᱡᱟᱝ ᱱᱟ ᱪᱚᱠᱚᱛᱟ ᱜᱚᱵ ᱪᱚ ᱢᱟᱱᱫᱚᱱᱫᱟ ᱠᱟᱯ ᱠᱚ ᱥᱤᱯᱟᱱ ᱥᱟᱞᱩᱝ ᱠᱚᱨᱚᱢ ᱠᱚ ᱴᱷᱩᱠ ᱥᱟᱢᱟᱱᱫᱟ ᱛᱟ ᱥᱤᱜ ᱠᱟᱪᱮᱱ ᱚᱡᱤᱱ
0: ᱱᱤᱝ
1: ᱤᱡᱮᱢ ᱥᱤᱝᱜᱟᱫᱟ ᱚᱯᱴᱨᱟᱭᱱᱟ ᱨᱟᱛᱤ ᱟᱹᱰᱤ ᱛᱷᱟᱹᱫᱤ ᱨᱟᱝᱡᱤᱝᱜᱟ ᱟᱹᱰᱤ ᱠᱷᱟᱱᱟ ᱱᱟ ᱛᱤᱝᱜᱟᱱ ᱠᱷᱟᱱᱟ ᱟᱹᱰᱤ ᱪᱟᱨᱡᱤᱱ ᱛᱚᱝ ᱥᱟᱫᱤᱱ ᱤᱠᱚᱱ ᱩᱛᱟᱹ ᱥᱤᱜ ᱥᱩᱥᱩᱱ ᱫᱚᱱ ᱡᱚᱫᱚ ᱥᱤᱜ ᱠᱟᱪᱤᱢ ᱵᱚᱨ ᱚᱴᱟᱞᱟ ᱞᱟᱭᱚᱝ ᱪᱤᱜ ᱪᱟᱪᱤᱱ ᱛᱮ ᱯᱟᱱᱥᱩᱱ ᱥᱩᱠᱟ ᱟᱨ ᱛᱟᱛᱤ ᱨᱟᱝᱱᱟ ᱠᱟᱫᱚ ᱥᱟᱛᱚᱝ ᱥᱮᱱᱟ ᱥᱤᱜ ᱪᱟᱪᱤᱱ ᱜᱮ ᱞᱟᱠᱟᱱᱤ ᱡᱤᱜ ᱥᱟᱜᱟ ᱛᱟᱥᱟᱝ ᱪᱩᱝᱜᱚ ᱵᱚᱢᱟᱨ ᱜᱮ ᱪᱟᱫᱚ ᱛᱚᱠᱟ ᱛᱟᱵ ᱫᱚ ᱫᱤᱱ ᱢᱚᱱᱤ ᱛᱚᱱ ᱜᱮ ᱨᱟᱝᱜᱮ ᱪᱤᱜ ᱚᱢᱤᱥᱤᱠ ᱛᱤᱱᱟᱹᱜ ᱟᱥᱚ ᱛᱚᱯᱪᱤ ᱜᱮ ᱛᱤᱱᱟᱹᱜ ᱜᱮ ᱡᱟᱨᱢ ᱛᱟ ᱠᱷᱟᱥᱟᱝᱟ ᱧᱟᱢ ᱥᱤᱜ ᱫᱤᱜᱤ ᱢᱟᱨᱟᱭᱚᱱᱟ ᱟᱨ ᱛᱟᱠ ᱥᱤᱜ ᱥᱤᱯ ᱪᱷᱟᱵᱨᱟ ᱛᱚᱫᱚᱝ ᱜᱟᱱᱟ ᱠᱟᱱᱤ ᱥᱤᱜ ᱪᱷᱟᱪᱤ ᱩᱠᱷᱱᱫᱚᱠ ᱛᱮᱭᱟᱱ ᱪᱤᱱᱤ ᱛᱟ ᱞᱷᱟᱯᱟᱨ ᱛᱟ ᱟᱫᱚ ᱛᱟ ᱟᱥᱭᱟ ᱤ ᱪᱷᱚᱝ ᱪᱷᱚᱝ ᱡᱟᱢ ᱵᱚᱱᱫᱟᱭᱱᱟ ᱟᱫᱚ ᱪᱤ ᱥᱟᱢᱟᱱ 소중 더다 하여튼가 침부린도
0: 된가
1: 나 대나다 제가 소중 요비 마저가 땅이다 하는 거 니스타즈 클라케니 리나 아다 대장 음식 그때 저

0: 동동도 그나 좀 뒤침부 맞는 나라 다른 그 샘니지 담마 친다가 니까 당시 많아서 그러는 이런 게 리고노 리스카다도 그때 예튼즈고 되나 다치 마치 그 형우나 장가 모르도 원장 다른 게 다선 그 아 마치 이런 이런 게 리기 요거 리스카는 게 그런 게 쳐도 리는 이런 게 쳐도 리고니 다 사우스 기저도 시카 침부런도 그때 좀 생겨다 아 다나나도 피나다 그 아주 제대로 막가 침송 페이지인데 다 하장 조물이 디스팅을 맞추고 사르니 나라다야 다고나 지난번에 소원한 진데 나타 아주 사큰 거 통한데 너무 야친 보고 버터 아주 로그인 토르든 산다사 이끌 거기는데 다리우나 사전 데이터나는 게 자치 당당 바가 다 흘려지나 사마동스 주주도다 사스니 서의 나라 아주 회장나 아니 타고 지 사 잠바다 주지나라 사타게 자치 당당 바가 사마데 드라이뇽 주요나다 아직 좋다에 지라서 같이 지금 어느 이제 또 그것도 세라나 생각도 유지되나 아주 돌변 사전에 되는 게 그걸 다리오나다 다도 럭스판도 그것도 시가 침부를 그것도 아주 사마가 이제 그 럭스판도 땅 원이 돈이 랑가산스는 뇽송하지 어쩌니 메크다 아야 시 그런 게 사장인다 이런 게 럭스 진 이런 게 통콘도 그것도 위치에 달리 아 사마리나 다른 게 사그민 이런 게 통콘도 송취임 담님이 알아 담님이 아랑게 리시카나든 땅에 자치자 탁치오 그 디존 생각다 아랑게 대랑 지시하는 돈을 쓰다 아주 그냥 사탕세나 럭스 세코노다 당원이 돈이 있는 친구들이고 양나 아랑게 사차가 아랑게 나 통콘소 마요는데 위치 땅에 달이랑 그 고카나 요노가 아 토란던 전주 아 양나 아랑게 나 사그니게 혼조나 법자이나 조금 디나나라 아단 덤모가 혼조지만 아사마 상크림도 계속 덤모만 보여고 디능니라다 인조진 아랑기 럭틱 그시군데 범중이 되게 소나 다랑진 끝나야나 판교서 찍고 그 도모지를 디견 생겨 다랑게 레와즈나 찍고 아랑게 삼서즈나 찍고 하나 나랑니 니 고사미 참마가 어쩌지 참마가 거는 데 휘친구들 있잖아 타나가 중독은 토리도나 조지들 그러라 알리바 망보요 그 테마엔 바가 나츠고 통콘이나 시간도 못 참아 시간은 게 럭트다 섞어도 요나 지금 다 추파가 이치요네 대통 뜻은 말도 다시 아마 마음이 리조는데 다 그런가 다시니 다리 와셔는데 군도
1: 나리리리 리리 그런 거 아니지 나들은 그 렌슨 지나니 다 저랑 선지 나라 다 선거 다 소자가 단시 누근데 그 거스고 땅터니 다 땅이 다 저랑 선지나 아 루망한데 주 다시 리입 줄거 아 서버트 그 다 시리크 군달아지기 심지기 롭중이 아 더근지나 다 더그 원칠인지나 주정숙 길근이 안들라스 화이다 땅이 다 세르크 쇼인데 지게지 클로종 망아요는 이게 되는 글은 신디능니 전에 주 다 다급 셔츠군 페이지에 송 아 다니 디 차친 제하 송 데이터나 주 미르크 사마그 라카이나르 곰바그 라카이나르 끈이나르 그게 차친도 잼토 송 내니 요는 디행다 다 가슴 나는 달로고는데 슈츠츠고탄 달아지 다 오케나르지 오제가 코레난자 다 사칸란데 제몽아 송영나 더 장노가 럭츠바 제몽아 송 안도모니 페지시요 그디겐거 이르긴다 코나샤고

아니 제딩 상글란지 당글렌스니 능아기 다 로마가 시르데인 저지 런진다 타우드 고르기다 땅인 솔루 워르그랑 총클 아 총원보 머리자도 로자가 소소 아근 사르잠밤라 하더니 솔루케 철루리르글 소르중 소자가 시르가 입주르가 긴 겐 화운밤니가 단시 근로이다 땅이 당글렌스니 능니다 소 아 시르게 된적 거른다 조시 조지다 땅이 아 다섯 자는 키나 시르게 된적 거른다 라지 돈 능란다 간다 얘기였나 대신에 주주 저기 제리 나오신 그 다 시르게 입주 거 거린 난다 사마 된적 거린 난다 그쵸 아 너도 그 저기 긴 안 봐서 그때 나영 아 시르게 된적 건다 그치 같이 나오신다 니게 탈라 돈 능란 냠적이고 사간다 리원이나 너 중에 다니지 잔저스가 통통 되이나 이제 그 주 길긴 한 바니 있구나 갑다 했구나 대신 더 소프트 안 듣던 손진나 다녀 멍하고 그렇게 띠 냠치기 더 삼아서 고노 그 쟁그 그렇게 시르게 된적 건달라 소프트 안 듣소이다 했더니 자마인 난자 안 듣소 지금 쇼망하지나 또 능란 냠주고 삼아가지 요노라 디안지니다 그주 다 고름 그 지금 고체 땅 대응 고체라서 관두 손진나랑 안 딩이 탈라리와라랑 샤간다리 동기 온나 안 듣송이 탄다니 갑다 지금 한 보리나 다 도나 소마 그 시르게 된적 더 시가 조이는 딩이 텐데 다 소프트 안 난자 안 듣고 지금 대유 그 만나란 듣소 그 냠주라 또 능망하리 이구노 안 딩이 탄이 갑다 지금 한 보리나 손 과린치 이나 당 뒤쪽 근거 되는 글랜슨다 그 삼바 동호소송 퀴즈 샬랑 그 삼반도 레시근 삼에라 쇼니 그 로딩 담비 당가 그 삼반이 나시 유일

0: 시샤영 초구 치사
1: 오로르그 르지아츠는 옴사
0: 잔츠지 잔품을 고사
1: 흐몬든지 르지토사
0: 오로르그 담비에 담가

0: 동 신경 그 조건다 그 카퍼네린라 조건다 그 전진아 다른 거 그렇게 고르지 않는 거 저하는 거 근데 저들란디 근데 신년 야 조보 초대 뭐이나 왜
1: 왜
0: 아 고가
1: 고가 문제 데모
0: 데모 데모 조보 사자 강즈께 양아 처세라랑 님 어떻게 간도 디즈기나 喂 아, 그거 좀 보여지 내 공부 좀 본다 그 가쁜다라 지 다뜨거라 그럼 그건 그 차타 조금 안 봐도 영상 배치도 어느 그 렌즈니 나가지 고는 그 갑도와 가쁜다 지 다뜨거라 하사 영나는 게 지 워트한다 메사 상지 인사 너무들이 갚았던 게 하장 그가 챔버를 줄린 신디능아 다시 그 녹은 예 지금 막날 렌신디능아 시 주고 거급 그 나우트게 지 디툭 그 능만든 애 등나니 뭔가 그 시트는 말 이제 그 주 길름니 양 렌신디 지 냐니 인도 뭐 나양 디츠잔데 뭔가 좋을 거 등나 말아 그 이제 그 렌신능아 시 고노 좁은 안 바그 디츠를 담든 디츠를 담든이 다 등 렌신능아 시 윤데 하장 그가 챔버래라 야, 조보 주님 뭐이나?
1: 왜?
0: 아, 고거.
1: 고거.
0: 네, 야, 조보 대는 게 렌즈 나시던 거 갔으시고.
1: 오야야.
0: 기 좀나 추 좀나 찍고는 그 자득 그 가져와 동아 가버거나 아니는 거 원래. 야, 조보 대는 게 렌즈 나시던 거 갔으시. 조보 영아 처세라 동만 아닌 거 좀 더 되기나. 아, 도지 산드. 아. 아래 조보로 도지 산드 사정 가서 끼인.
1: 코
0: 파일로 도 카르무샹게 도 카르무샹게 야 도포세 코코 도포 도지 한도 대랑 렌스 나시던 가서셔 전다나 저아즈가 나고 비저 체리진용고
1: 야
0: 저아 돈모도고 케츠근르고
1: 야
0: 카나 콜루 스텝질 케나 얌츠 체무 샴나 메르그마루 체클
1: 카나 치디
0: 카나 콜루 스텝질 Kenar yamtsu chemu. Shyamna merig marpu.
1: Takutwa songa chu nu tomu gri.
0: Ara.
1: Tain kadri.
0: Ya tan klejina.
1: Tan kila.
0: Nari. Nda songa rgo.
1: Ya.
0: Ya tani twa nyomunyungo.
1: O ya.
0: Sashil samcheu dewa tayoka.
1: Dewa
0: Dewa jitta chawa yoka. Dewa jitta chawa, ara. Rela di.
1: Dewa avdanta chawa ri jitta chawa taka.
0: Ya, to yoka.
1: Avdanta chawa yin kadri.
0: Ah.
1: Jitta chawa ri.
0: Ya, kong yi, reya, tan kile jina.
1: Jitta chawa ri. Kaka kama,
0: Avdan da tsawa
1: ri.
0: Avdan da tsawa. Re la di. Ari. Ari. Dewa shi tang ob jel ta se go ga.
1: Dewa.
0: Olev shi kaz gara da bjel ok ta se go ga. Ari. Dewa shi tang ob jel le ok ta ni. Chawa khsamba mo nyung go.
1: Oya.
0: Anawi ta yo ka.
1: Anawi ob jel ok.
0: Anawi ob jepu nang ga ardeng ga anawi kang ga ra.
1: Avdan.
0: Ole ardeng ga anawi kang ga ra.
1: Abdinganae
0: Tukwan dwe dare la, tani ganjina, ardinga nami, ndi ya nami gana ni ardinga nami tani gare go.
1: Oh, ya.
0: Ya, tani towa vjoa mu nyungo.
1: Ya.
0: Towa vjoa mu ngicho... Ngonju tka kordun dago.
1: Ya.
0: Rkai nipa dana chadga ngonju dha.
1: Rkalag nipa.
0: Ole, rkalag nipa.
1: Can you
0: pat the chili na kaand? Kayumala.

고지는 하청 그 희가 짜니 김코 요니 너무 그지저와 난자 고지 아타고 디스타 샬람 바파에 기우디 장가 도바나 반선진한 레츠는 하시고노 카토 대그주 다시 알강이 테나 안동이 니완딩 주 리콩 그 탐가란다 여요노 그지 아 황이그리 단행이 보글럭지 자기리 요너 다다나지 그래 그린 조지 제보기원 마자래영 간터를 렌스는 하시고노 그 카토테 로중드 그쳤다시기 나 하정 그 사그삼 그 디젠 그주 다 조번한 바글린스는 카퍼탄곤 지지 카퍼가 다르트 샤사 다니 오가찬데 미사 상지기 인사 넘어드니 카퍼탄 존데 하정 그 가첸보리 레도 바나바다양 디투 강게된 글린스는 동침다니 조간 탈린스디 좀 드긴간 커와 하자자히 아 다크르와 담든소 치치 다크르와 한트 테랑땅 소놈린 치니 남집 야그나 바츠 좀 드긴간 건제니 당지 밀린스는 가 토다인 젤 자히델로

0: la gui ma sa o de wa chung la chi pa di che bi de wa thum ma sa
1: cuo wen wo ke la gong chen jie che che len chen
2: Zatsi denbi nyankun chukpo namba che nambi rika kamsang. Tata che chika sanshi nangshin bandan na cho ngun wokila longchin ji che chik lenchen hekar me longshi bi lenchen di che chik lenchen yin. Tengdi che chik lenchen nang de donjib ya ji che chik nangvi arjewa rama ni shtogjul ji ba htemir tongji yinbi namba chi titar sanbar rika sanshi.
3: Chopan bu nan. Kichirna jinji xia ka bi chirna gu nam chang phame de je de chirna a jin sa ka tu xia ti me se kichirna chu dang ni chirna chwa me bi ngi tu de ri chirna gon bu re tin do le ki jo a ge a ji sing ge ke jin de chirna so wa da ba ti me se ke chu a ge ga ga jing ma ki ber zi ka chirna ka lu ne xian geng a ra chirna ko re de dang chu so wa da ba ti me se ke ku a ge cha le zu bu ge go ne ni chu chu bi chu ga lan be 디메체크치르드나 아름부치고 중국인능데라 아 심신가르치르드나 자르기 영초치르드나 지위지 너무 비춰봐 디메체크당원치르드나 니니진데 지모라 지모초 치게가나 뜻다비치르드나도 봐 니치르드나 공 어떻게 돼 디지그니치르드나 아 잔득 지치 사차기치르드나 기터 니들아 소키치르드나 앙이운데 딱당이 초와 근데 그 초봐 망한 보스 대이나 니게치르드나 기파 근거 실듯이나 초반도 무슨 분이 그거 먹자 쳐들고 그 아, 키치르드나 삼루구 치르드나 동사가 낸데 강엔데즈나 냐끙다브르 치비니 을 니비카멜즈 뉴총리와 뉴멘딜 헤토스 짐 센치즈게 실때인데즈나 냐끙위 티 중앙고 공무게 다와라 냐끙위 다반데라스 치비니 오니비카멜즈 아, 다 흐주고 흐주고 님마고 오스른데 치르드나 니 니와지 탁니 용주고 치르드나 고금데다 치르드나 메크지다스 디그 좀 센치레 되드나 티 중앙 그 공무 다와라 치르나 니마니 그 와르트 그 데랑나라 데노 그 정게다 치르나 어 니마 그 오스른 데다 치르드나 티 중앙 그 공무 다와라 치르드나 포가 데노 그 정게 디그 치르드나 데 차다블라 회적던 어 차와 그 니마 그 언데다 그 다와글라가 키 티속 그 치르드나 다와안디라 카다 치르드나 포주가 끔메 메니 뜨무드 킨도 그 너나 키공 그 치르나 응이운 데득 체리용아 송 데득 되라 응이운 데득 하기다 치르나 초 총스 잡난다 그스 총 체스 그 치르나 잡난다 그드나 응이 초와 그 괜히 아 계속 돈 부고 거니 초와 그 소와다 디메 체크 잘이 좀 부고 거니 초와 그 초비 조간한베 철통 조연 그 렌통 집이 중고 능아 치르나 심생 알이 치르나 잘이 근데 다음치 초신이 됐던 칠근이 치르니난도 그드나 처음에 병이 좀 니난도 그스 당이 전 너무 그치르즈나 와그 젠티 샤마트 피카트 너무 그치르즈나 이니 초초 바이고 데나 다 칭아 치르즈나 처음에 병이 좀 듣다 치르즈나 난 거지르스 다 언니 그 총소지 총무지 그 니 체다 다 치르즈나 다 키 너무 그 가와제니 엔드지 슴부 그 지오 랑간 진치 그다 치르즈나 다 치나 응식 그 칭아 니 좀 소나 니 초 데르르 뜻에 그 잠들라 셴누 그 치다 치르즈나 홀로 간데 니는 그 너한테 또 체치기다 니 셴나 치르야 되잖아 어 선부가 요 케치레즈나 다치나 응식 초다치레즈나 와크 아까 틀메 빠드실리다 치레즈나 아 초초반 분인지 데나다 칭아 치르나 이트브기 신 저거노 아 조샤그톤 소드레 데니 오치 냥이 거젠시 니그 냥이 거젠데 치레즈나 아 셰킨 거건 댄짐 기 치레즈나 레와나나 아 자라와 쓰고 요엔든 지난 생그 아니비 요엔데리스 카르루 틈문 그제비 틀라고리 지 치지젠데 송오가 젠트지 송옥 원정 치르든데라 년근들라 치르든다 지치크 젠라티네라 치르든다 체치르 체프르트 부코이 치르나 요안든데 데누 정그 아젠트 타브즈 그 제와지거든나 샹샹하게 치르든다 년근데 그 게나무 돈나무 되게 냠주 아 그게 치르든다 냠나무 되게 그 아만주 아니엔비 요안든 그 치르든다 지치테 치르든다 지니 총화던 멍지시화 흐츠화던 치르든다 영건롱 저 잠치 추가 되치르즈나 아니 아니엔 비유한된 게 치르나 지치게 된그 산이던 제치리 오늘 너네 치르즈나 뜻 잠든 맛은 자차 자냐 지치르즈나 같은 그 어제나 치르즈나 저러까 디 메체크 같은 그 어젠데 림바빈 주고니 메체크 아 대화니 와라 그게 자차 자냐나 대화니 와데 림바빈 때 주고니 메체크 치르나 건거 아르르그 능나스 멍지 저지 거치르드나 지지지주 치치치주 인지지주 니니니뇨지 아영 에라 저리치르드나 아 닝 거진 혹 아영 에랑이 이치르드나 진 혹 아진거 조르츤데 다비치르드나 우그 키와 아마 담치 거지 아니 앵그 메롱마 그 종디 그 폐지 넣는 거 치르드나 제지 클럽친 지레드 너 가천 그 젠게 넣는 치르드나 샤하와등아 샤가와지오 제니셀라 디나네 치르드나 샤가비 가천 그 젠데 아젠데 타베나 트게도 조르카 간르 아 간누 그 정게 치르드나 근데 샤가비 가천 그 젠데 아제 젠바이 우케도 쳇츠 쳇츠인데 치르드나 회젠다 회진데 제정 학길 총지 총지 총아세시 그다라 니가 치르드나 초비 츠당 아 그거 개성 돈부이노라 제정 학개니가 나그지 그니가 총아 잠무 돈바 말도 치르드나 그니가 총칭 있을 때매가 데누 정거 치르드나 아니 비 회경 치르드나 티오그지 그거 좋아하는 나스 체비니 올루지 아즈긴게 나네 치르나 마디비 즈긴게 제 오그지 다음부터 제나 치르드나 깝라라나 랑진 조피게 가시나 치르드나 디죽게 젠게 정오네 치르드나 요그지 다 두두 치르나 심모이네 이고도 매크 데 리에 선바는 거 치르나 돈천 선바리 Tene uchi thomsene samba, liye samba ge nang ge tuansene jiwa shi. Tuansene jiwa ndi chiridna thachin ge ngi chukhter maathga thamu yangchil ma chiridna chila gu gu pisira. Ni dangna tuang chane ina chiridna damu zhiga rinba nga yi jiw gu. Tungu ina rinchi ge tsik thamche thachin ge chiridna gu nu tatayinba. Aniwa ina chiridna thachin bi ngi chukhter maani vira ngu tsa vichir ji tatayinba. Sambayana yangchin rinchi shila gobi tsetanba. Tani chirna thachinchi yangitub shimbi sushi ba. Angawayana chirna rinchi yi tsambaji. Namu duanchengi lakani chirna dungi lakani songna angawuk. Dungu rinchi tsik thamchi thachinki tivi tsetanba ra. Nala shangshungwaagi chirna songni chi songwaka zina. Devru yinang shahka atagas. Tetsun mepura shepi tsu. Tehtar gachil mawaan nizi rutsil janji tehi tzuka. Nani tepu usigunu kechirizna ranyang ziri. Nangtunu yinang ranyiga shirashiri. Kutunu ina chirizna sambuga jowu mbochuk usigunu ndigas. Chwa mepi a ngechum dopi tuantas. Yinna rungos arangu hsatanga jishpa ndishyonga detang pagangu jirki detangas. Ta hachina gangshila chopi gromu rangzis. Ti ma tse ke rung gung gu naam chang pang mit te che te jen sik vzi si shim ba sugu si jing xia ka vi chiridna ka tib te chiridna che zi. Te che ni ma tse ta gong li u chi shema tuk bai na. Shema tuk hi chiridna chi si ki la su hi chiridna xung de tuk chiridna kage cho ba zi. Cho ba inu ge si kage xia ka vi ni tse de tuk zi ka tib che pi ni tse de tuk zi. Gongsi ki chiridna jadi ge sum ayang ila jar vi chiridna jadi ge sum ᱛᱮ ᱡᱮᱨ ᱪᱤᱱᱟ ᱭᱟᱨᱟ ᱥᱤᱱᱩᱛᱟ ᱛᱟ ᱛᱷᱤᱛᱩ ᱢᱮᱯᱨᱮ ᱪᱮ ᱯᱤᱪᱷᱤᱡ ᱪᱷᱟᱡᱤ ᱥᱚᱢᱡᱤ ᱢᱮᱞᱟ ᱟ ᱥᱚᱢᱱᱤ ᱢᱮᱯᱟ ᱤᱞᱟ ᱪᱤᱨᱤᱡᱱᱟ ᱥᱟᱝᱛᱷ ᱢᱮᱱᱡᱢ ᱵᱟ ᱟ ᱞᱚᱥᱢ ᱱᱤᱝᱜᱟᱨ ᱢᱮᱯᱤ ᱟᱜᱩᱱᱤ ᱪᱤᱱᱟ ᱛᱷᱮᱠᱨᱤ ᱪᱤᱨᱤᱡᱱᱟ ᱪᱮ ᱯᱤᱪᱷᱤᱜ ᱟᱢᱤ ᱵᱤᱪᱷᱤᱜ ᱥᱤᱜᱩᱱᱚ ᱪᱤᱨᱟ ᱪᱤᱨ ᱟ ᱛᱤᱥᱮ ᱟᱡᱤᱱᱛ ᱪᱤᱨᱤᱡᱱᱟ ᱢᱮᱱᱩ ᱜᱮ ᱪᱷᱤᱱᱫ ᱛᱟᱢᱪᱤᱥ ᱛᱮᱛᱨ ᱠᱟᱪᱷᱞ ᱢᱟᱣᱟᱱᱤᱥ ᱪᱮᱛᱟᱵᱤ ᱜᱩᱱᱤ ᱪᱤᱨᱤᱡᱱᱟ ᱢᱟᱣᱩ ᱠᱟᱡᱱᱟ ᱠᱟᱪᱷᱞ ᱥᱤᱜᱩᱱᱚ ᱛᱷᱟᱝ ᱪᱷᱮ ᱵᱟᱨᱟ ᱠᱟᱛᱷᱟᱝ ᱪᱷᱮ ᱵᱟᱡᱤ ᱚ ᱛᱷᱟᱝ ᱪᱷᱮ ᱡᱩᱨᱟ vī hējī gūni chiridna yara shīzīgis. Sē shīzīgit dhīna thā chēnbū gāngshīgilā shīzīgis. Thā chēnbū gāngshīgā shīvī cīgit dhīgdā chiridna gāmbindilās nēcī rūntil jēnjī tēs. Sē gūsūngzīgit dhīna nēcī rūtil jīn hāchina gāngshīgī cēnjī nāmchāngdī. Nēcī rūtil jīn hāchina gāngshīgitā chiridna dhī thāmjī jamā jibzindā chiridna gūsūngzīgis. Nīgnāngli zūchī shēkūnirizna tā gūngi chiridna sīmbūgu jīw langgā rinchīgī. ngaitang che jura, wu hai tēn jimbi guanē tēzi. Tā kī chū wākān, dāmu gu guanē chirinā suwa tāwān, dāmu gu chirinā chō juay lā, dāmu gu chirinā kātavī lā, zi gu nū, dī gu nī cīn dē shē nū tā chirinā sī gu sōng zi gu zinā, lā chinā gāng shī gu gu sōng zi gu zi gu nū, nāng dēn dēr. Dī jēngi nā chirinā kāchāng gu jēngi nāng gu, xia thā vī jēndi, xia thā vī jēndi. Tā dī lā gu rū ka, tā, tā, tā, nā zi gu ka, dī ngu lā chirinā yāng ē jī rū ka. Tēnā āyōng ēlā ngēvī chirizna yāng kāchanga jēnri. Ndē tsgēdī chirizna jūr thānirī. Jūr sānūgu chōnggūndi chirizna xia thāvī kāchanga jēngu chirizna khōngsī yukna thāgī. Kāngā jōgī nāngī chirizna nēcī rūtil jēnchi thēy tēzī yōgā. Ndē thēvī chirizna.

나 샤와 뜻어 주고 그때나 샤와는 이제 비겐지 더 나 돈친의 지와하는 거 동무도 고머리 아니 와이나 사천비 이쪽들 많이 버 무 살비지 설담 받아 되라 니는 그 누가 아니요 그 동무이나 치나 접득 거 듣던 거 장세 마찬도 빈 뭐 죽고 안 살담 봐 아 그게 치르나 쇼니에나 접득 거 듣던 리던 점아진 때 누가 다느라 큐 지와즈거나 치나 차와즈거든 마치비 영유 치르나 직든나 메스 받으라 디누 쫑그 심부그 지운데 치르나 알음부즈레스 아는게 진 남식 그 세나 치르나 나위 람튼 요지레 흐지레 흐지레 따라 다운 치르나 그게 흔한 도금메라 라오케지 디나다 심부그 응 쳇자다버레드나 알음부 다버레드 디응 쳇담바리 아니와이나 치나 응시 무 차르치르 쳇담바 파치네 응시 그 치르나 따 고니 치르나 치응 응 이트브 송라 미쳐 처음에 뱅 이트브 데르르드지 그게 럽지야원나 디셔스 다든데 치르드나 키촌 너무 위치르드나 와카 가와즈 기체리 아디 아디냥아지 테나다 칭아 치르드나 니트브 테르구가지 니트브 응이스 상탄네 카틀라 크게 테르주기 니와 메츠온드 니와 메레타 치르드나 무차드 아 너무 치르드나 콜로카 아니 우고니 타욕 동우이나 치르드나 뜨뜨 테실라 다므르 젠스 인지 슈크 주엔 바티스 인드땅 로히 모두 쇼지 년도 의메리가 디스군 장성하게 치르드나 아 송다 디 고든 치드레드나 디트거드 샘친 탐치라 가누징 처르시 비크 담르젠스 담르젠스 군은데 우치 공고셰탄 아 미땅 메타 알롱땅 알롱타 지군우 디 감데 치드 알롱라 고지르 아 알롱그던데 담르젠스 시징 어두크르카비 기 기와든 아가와 나와 아그파 치와 아 너무 치르드나 아름바 앙아지죠가 어 니가 친나 제가 나 치가 셰부터 끊으래드나 얼롱으래드 얼롱 니가 치득 있고 그랬드나 아 찌뜨뜨 샘친 그 치르나 최성들라 번호증 체르셰 봐 안든 뭐 치르나 더니 젠들스 뜨다비 얼롱 찌가 인조 샘땅 담비 인조아라 인조스 그노 아 샘진 샘든 강즈 그냥 어 이땅 담비 치르스나 안조아 뜨 담치 그 슈흐드스 신지근데나 치주 신세군 후우기도 한다라 후우기 지우이나 신지 체제아주지 세군다들 어 신부그 지우그 치르드나 안은초 치르드나 치주그 연브르치로 아인티스 다 대성 치르드나 아 요주그 치르드나 흐타나 모르스 아 그렇게 흐타나 모르스 그렇게 슈크 치르드나 슈가 노치 이꾸는 거 알롱드 치다브레드나 아 샘친 다음째가 니와 정주그 치르드나 니와 치주그 흐타 흐타다브즈레스 니만 요구나 치르나 따탈라 쇼응고 가능가 따테 쇼응고 그래서 근데 난 튼드라 슈글라 티와던 어구르시 에피 가능가 좀반데 땅스 챤나 찌그든 로히 심부고 조 보죽 슈근데 치레드나 초그 진땅 라브르 그게치 잠나요 치르드나 아 도파메바 진따 가요와 그게 진나 어유이랑 진제드라 어 그게치 잠나요 치르드나 메도프르 쳄득 그 잠초는 아 치르나 지금 즐그다요 그라스 원정 심부고 좋은 보증 니가 치레드나 어른 그 최속거 최후 대응 치레드나 어유와 매프르 흔트 흐템부르 니와라 치레드나 리와이고스 대나 치레드나 심부데다 얼른 보지르라 즈노 그렇게 강 세트 때문에 디데 나미 심바시 에다게 치레드나 아다즈고카 니가 니와 치레드나 우치 만능이 후루카 지금 뭐 남이 답시 오나 데 트치치 치레드나 디니 나한테 세나치 모즈레드나 어 다초 치레드나 아농데 치레드나 니 다음체 그 대소가 너브르셰 비치르나 드그니 젠데르스 근데 드그니 젠 데땅 안 죽어요 그스 깨치 니니 담나요 치레드나 와그 추어 글리 치 대소 대치르나 노바이니 디 남시 그 세나 추어 그 흥지지르스 흥지지르 따라 심부그 지우기 치나 뜨 마토가 넌슬 뜨 마토가 아랑신 뜨 마토가 되던가 다 치레드나 코 먹히지나지 코 처음에 뱅이 뜨다 치게 뜨지레 늘다 그노 다 그렇게 치레드나 삼루 그 명츠 아랑신 뜨 모지레스 되나다 알람보레스 그노 나던데 Tene uchi nyangi qajin shi. Di kumwa tungu wino ni chirna, nye namchi sugla tukta tsebir shepi nu, shepi shepu nu chirna, alung yin tazi shetiga, tene uchi ongu rangin jwepi jenda. Yindri shukka jwemba tazi jwetiga, jichi shepu alung tu chirna, jwemba ga zhugsi kway tanziga. Jwemba ga zhugsi kway tanziga. Tena chirna zhig jenga jenda. Tila jwemka ni shukka yinba kuwi chirna, zhig jenli agdivi zhig jenga jenda. Dī chiridna shukku juanbaazi, shukku dī chiridna juanbaagi zhigsukwaan maari, shukku juanbaazi, shukke juanbaagi zhigsukwaan maari, alungke chiridna juanbaagi zhigsukwaan.
아 롱게 좀 바그지 담르젠 게치르나 좀 바그지 스코네 데나 치르나 담르젠 땅 좀 바그 바그 치르나 뜨그다 아디 안다지 데노 좀게 디비즈 젠지 젠데 데땅 로힌 보드고 스고 세고노데 치르나 디게 체치 땅 디게 응츠 조르 조고 게 데나 연데나 라진 조 비젠지 어 슈그테 치르나 년도 세고노 치우게 땅다라 어 년도 치우게 스고 땅데 데나 뜨그다 가디 땅데 아 데네 치르나 아디비즈 젠지 젠데 데네 오체 니와시 그러시고 무타는 거 치르나 네체다 시기지 도희 산즈 나동스 와르피 자정 즈밀데 아랍데니니 스완 무치 세리 정완엘 드지오카 니 고든 체즈레 했드나 슴부고 조 랑간 렌치그스 테르카 비앙 이트브테 치르드나 산즈스 뜨성 땅누고 컴들라스 시기지 도호지고노 타그 안흑식 탐치게 도호르 안디가 시기지 도코스고노 우치 다컴 직튼 메이크 치르드나 다 노르르는 네 탐치게 시크 던 말이야 사그 이거 치르드나 시기 탐치게 도코리 어 사그 시기 탐치게 치르드나 도코리 치르위 사 첸보 응시크 아 도코이나 치르나 시기지 도코즈 어 하치나 응시크 첸지 남정리 그러게 어 응시인 디가 이제 산즈나 동 어 사 사지 첸보 치르드나 동징올라 몰라 진리라 동스고노 진리가 동들이 지금 치르든다 진리인데라스 치르기 요거거든나 와르프지 요거지 와르픈데 치타비 와르프즈레든나 사정크타비 와르프즈레스 아 사지근구나 사정크지 요노라 응식거 동나 치르든나 와르프지 요노 아 뜨니가 치르든나 아 나거든 지금 뜨타비 아즘밀테 아즘즈나라 메트 메즈나라 아즘디 아즘즈노 메크시사라 아즘밀테 지금 치르든나 냐시나가 지금 아랍트 아니니 스와네스 어 딱 아니 흐트쿠 콜리 아니 심부 쿠요노 그치 정거 치르즈나 아동그 와프그 토가 치르즈나 아무치 그 특반드 치르즈나 게 있다는데 어 헐나치 다베레 드즈나 사지근 오나 치우노 그 사정크근 거 치르즈나 스와 아 스완든 게 있다는 다베 스와 그 특반드 치르즈나 다베레 근데 치드가 치르즈나 치그네레 디 짐센 치드가 단드그레 드즈나 무치 서비스 있잖아 아니스 다 미트 때린 주고 치르나 테니 메송이가 그게 테니 메송나 다 그때 그게 초트레 때리지 메크 때리지 메네다 무 차탄스 무 차탄다 치르나 무 엉물랑지게 아 무 엉물랑지게 무나 지우는 거 와플라카즈라 치르나 아무치 그 흐스완데다 치르나 특화 제머르 치르나 레로크스 때 치르나 세르비 정완이죠 그까 무 차비 세르그 가이기 아 다 온나나나나나 치르나 치고 그 지구노 난던데 트치데 디네 세나 치셰군들 해드나 어 처음에 병이 뜻다 다버지 치르나 선부가 주 랑간 전치가 다치나 가시가 상리 다도 다 다치나 가시가 뜻대로 주고 니어메라 체송 뭐 응능지가 치르나 다 무 차이 무도 그 말이 누구다 그 무 치르나 와프 탐치 공고나도 치르나 무치 지다 그 나던들 너네 어제 냥 그 전실 시치 도희 산즈 나 동시 아 시치 도호기 치르나 동도 치르나 산즈 그 치르나 아직 쓸 거 같던데가 아 산즈 나 동도지 말기 치나 뜨다 아디 한다 데나 치르나 디비즈 진짜 젠세지 원정드네 냠주고 고사즈 오늘 어동그 산진즈 세디나 치르즈나 회진 모모 강레즈나 아동라 회 강레즈나 산진즈 드니 회동 회진 니가 치르나 고드고 한다 드 타비에르 칸데 아 즈긴 그 아 종릭 그나나 치르나 송메크 아 로혼 단지기 치르나 종릭 그나나 어 즈긴나 치르나 드 타비 그 진 요트 치르나 송메크 원정 회진 그 가와 치르나 송 가도히 아도히 회이즈디 우초 자정 늘라 치르즈나 니그 즈메나나 아니야 뜨쿠 코요 비치르즈나 스와 아 무차그 세르지 니효가 뜨치르즈나 어 그게 등 인증 그 치르즈나 된 게 아니 성거지 아 아니 로바당 무차와라 소카 치르즈나 샘든 그 치르즈나 제치라 뜨 다브 뜨다 치르즈나 샘든 그 제치 뜨 샘메 치르즈나 산진다 자정 아 니그 치르즈나 라카코던 니라가 고통의 정그 등인증 그 정그 전혀 저런 그게 장거드지. 너네 어찌 던스는 좋아하는 거 선바시. 던스는 선반디 너나 치르든다. 너한테는 아니 그게 나 죽고. 동우이나 치르든다. 응식 그 요지 때문에 등을 한 번 연진 마 치르든다. 다 친게 지라고 했었다. 아니와 뒤 치르든다. 본이 쓰듯 아 린치 그 찌고 됐던 건 이쯤 난 거지 너. 너무 그때 아니 그. 동우이나 요지 메시지 인직든데. 참아 매프 사셔 봐. 토바젠지 여론진지 왼수로 양치는 건 못 가르지 카이 기스를 보냐와 되지 그 동물이 뒤 고든 치들에 되지나 아젠라 처음에 삐영 이쪽 때리 니와 메이크 그게
매 총치르드나 아는 거 쫀뜨치르드나 아유 탑거 고니지 아유 땅 가지 탑지 고니치르드나 멍멍브르시 삥 아유 땅 아는 게 치르드나 아 딘치 치린 지 콰리 쮸

비 연든 매진트 요 바터 돈 비치나 그 유튜브 등 대한 비스 요르지 그 매치 때 가게 치르지나 아 가운 지그르 셰핀 지튼 그 컴대응 치르지나 흐마 마이퍼르 치르지나 아 흐타르 셰바 뜻스즈레드나 상킨 스즈레드나 토바젠레스 토바젠 미그 토반드 치르지나 르가종 오느라 그 다치네 응식 치르지나 시간 텐데 다치네 응식 텐지 남장레 토바젠 세군데 너니 치즈 셰군데 다치네 응식 치르나 요지 동군데 아 다치네 응식인데 찌다브드레드나 니 젠바 치르나 체 치메 끝이나 니트 데르주고 니와 그렇게 메크스 매나라 치르나는 그 쯧엔데 치르나 탑카기 치르나 아 비주 상주 게브주 뜨무고 치르나 냥요요 그스 지메체크 이런 게 치르나 젠바 치와한데 체인지 콰리 쯧비 치르나 니와 메크스 메크라트 치르나 나 요 녹녹고 카니 치르나 아 그거 거지 샴바 디노 정글 하치나 강식인데 다 치르나 어유지 젠스 그래 뜨지고 니어론진 제뜨지고까 Runzen na chiri, ru tukku chiri na zambar shay para. Tien u chong gu, runzen na fchi gus, waima gu tsumun da laaz, ta thamu yanchin maa gu chiri na ngangmu karu nda ta tsara kuk tang zi. Tsara kuk chiri sun chiri na sambu gu jiu laaz, chwa me pi ang yitruv tevra shay piz, hachin arang gu kaa gu zi. Me tuk gu kesar gu chiri na, ponya gu tsata ta chiri na ngak tang zi zi. Nangtun chiri shay kun rita zi na, 쇼니 크게 치르드나 다치네 건시가 처음에 빙이 뜻 데려주고 치르나 니와 메크스 니와 메크로 요코니 컴들라다 치르드나 아는 거 무차드 치르드나 하라 어느 거 요게 쳇드스 다 사모 양친 만데 치르드나 다 그게 가능하 치르나 지도 갖고 했다는 거 있어요 그는 제가 그 당시 다 사모 양친 마 칭이 뜻 신지 콘도 무거운 뜻 데려주 니와 메크스 데나다 사모 양친 말아 치르드나 아 잡지 저는 그 나한테 되셨군 요르지 메스티 인직튼데스 스마메 프라사셰바스 토바젠지 요론진지 웬츠라 양치는 응무거르스 카이케스르 보냐와드지 데똥거리 디고든 치드레드나 아젠라 처음에 삐앙 이토테리 니와 메 메크 그게 메톤 치드나 아는 거 쮸엔데 치드나 아유탑거 고니지 아유땅 가지탑지 고니 치드나 멍멍브르셰 삐앙 아유땅 아는 게 치드나 아 진짜 체인 지콰리 쇼피 연든 매진트 요 바터 돈 비치나 유튜브 등 다음 비스 요르지 그 매치 때 가게 치르즈나 아 가운 지크 쇼핑 직등 그 컴대응 치르즈나 흐마 마이퍼를 치르즈나 아 흐사르 쇼바 뜻스즈레드나 상킨 스즈레드나 아 토바젠레스 토바젠 미그 토반드 치르즈나 르가존 오느라 그 다치는 응식 그 치르즈나 시간 텐지 다치는 응식 그 텐지 남자네 토바젠 지고는데 Dani chizhi shay kunri, thachi na gangshi kichir na gyuji tong kunri. Thachi na gangshi nda chit tawadri yitaz na. Nye jemba chir na chime kichir na ngitrib teri juga niwa kirge mekiz. Menara chir na nunga shchuyanta chir na tab kaga yu chir na biju, sangju, gebju, tamu gu chir na nganyu yu kiz. Ti mtsaka runga chir na rinba chiwa nda chayinji khuali shchupi chir na niwa mekiz. Mekirata chir na nga yu nuk nuk kani chir na kirge gaji shamba. Dino jungle hachina gangshigde da chirizna oyuji jenzgire etizgo Dio runzin che etizoka runzin na chire ru tukku chirizna zambar she para Dino jungle runzin na chi gus waima ge tsumun de laats da hamo yangchin ma ge chirizna ngamu karu nda da tsara ge dang zis tsara ge cher sung chirizna sambu ge jiu laas chwa me pi ang itu te bre she pi hachina rang ge kha ge А метук кесер гычрыдна поняг ыцэтэдэ чрыдна нгыгтанзыгыс Нэмтун чэдэ шэкүнэрэдэдэна шонни кыргэ чрыдна тачны гынсыга Чо мэпин итүп дэрджү гычрыдна нима мэкэс Нима мэкэрэ юкэни хкэмдэлата чрыдна арын гы муцатэ чрыдна хара нугжү гы чэтэс Та ламо янчын мандэ чрыдна та кыргэ канынга чрыдна житухак гойтанзыгыс гыну Tsara kik tangzis. Ta thamu yangchin ma ching itub shenzi. Kund mugu ngitub terji niwa mekis. Tegna ta thamu yangchin ma la chirizna jabzi chonu gu. Nangtun da shekun. Tani uchi jiga nyangig kar jenshil. Ngashik yuji ta chirizna kunga tungura yuji mershin jikhtinda zikunu. Thachina ngashik yuji ta chirizna dinti mershi gu chirizna azgisi kway tangzi. Tugda chirizna di mekis tegna ma di vizig chanchi jenri. Yurji mechi ziyoka varga tugda ma di zig. Ma di vizig chanchi jenri. Mechi tiin jikhtin kaamdil khma mepri xsavr shepa ziyich. Uyuji khinda chiwa tiyan ugu chung gu nyamdin gu jenga nangna chirizna. Tukhik gu nyamdang gu dhanbar. Nyamdin gu jenga nangu tukhik gu nyamdang dhanbar. Kama sambag nangna
아론즈는 완초라 아양진은 강무 게스른데 치르드나 칸데 치르드나 게스르게 치르드나 아직 갖고 있다 내가 젠바 치르나 도바 젠데 치르나 차젠데 차젠데 치르나 끙그즈 생양 치르나 고메크 데나 치르드나 차히 론즌자 칼라 소화 치르드나 아직 쓰고 누구 좀 그 근데 지금 그 젠게 난 게 치르나 차히 지금 젠지 그네 데리 니와이나 그 라모 양진 마데스 번역이 쓰지 치르나 진지가 찌인데 이거 아까 걸 됐던 거 데네 치르나 처음에 뱅이 좀 랭귀지 누구 어유 씨 봐라 아양진나 알고 창완스 아지망 진지 다양진 이들은 요것도 진지 카이 친지는 애정데 시크이란 건 당장 냠스군 네 고든 치들에 되잖아 어 따꾼 그때 진데스 사 전부거스 아른 그 찌라고 비 보냐모 아 사모 양진 마스 알고 창완스 지지 지망거 진지 그라양진 니그란 담바젠다 니그다 그냥 진지 다양진지 어 니그다 그 치르 나드니 젠데스 이들 니르싱 조크야 진체던 담바 데 체체체도 그거드나 일진 던 조크지 다 샘데 치르나 긍 인수 문서 치르나 통가 아 단드나 오치나 치르드나 어 게나브 송나라 조크 게나브 송나라 조크 아는 거 리 치르드나 문턴사 샘 치르드나 아무니 턴다가 디노 정 그때 다비스 아는 거 샘진드 니르싱 니르비스 아 진체던 담바 되니를 드지 슬라니르 진체데 댕 진체데 안킨 게 치르드나 드니 젠트스레드나 아무양친 말이스 하모 양친 만디거지 아는 거 이듬지 사그 과진데스 아 이듬지 사그 과그와진데스 선부그 지우 랑간 진치거 카그 진진데 진진이나 진다 진지 네크르 종이는 아 치르드나 식당스 치게 식당스 그때드나 사 전부그 아 관극들에다 치르드나 추송아 니 참시 게나 처음에 뺑이 좀 지나 동시 띠그 과트 등등랑이 어 선부가 지우 랑간된 치그 카그 진진 진그 치르드나 네크르 종목이 나다 치르드나 식당스 디나한즈 송도 디나가 치르드나 와 송도 디나가 와 송도 그 주앙그 마지르 치르드나 다 모양 진 만드 치르드나 아 응진은 잠니 아 랑시 치르드나 장니 아 조빠 치르드나 츠츠나니니 너무더라 그게 원정 다티 감들라지 다친나 유지 이쪽 치르드나 어르고 있거니 아 아유지게 치르나 탑도 샤므르고 그가 대누구 정그 사모양친 마랑니크 아랑진의 정우거스 걸럭그 올르정우건 당땡 치르드나 아리시 냠송즈 아 당원치게 치르나 카마드니 마브데즈 네네 동홍그 인질게 치르드나 라마나고 도주케나니 카르콘디 동홍그 인질게 라마나고 도주케나니 치르드나 마하테와그스 타첸부그스 스파슴나 흥셰뻬잉 이투소르 삼바당스 그때 대체르드나 직튼 그 컴스 분데 치르드나 아그무 저주고 니좀데 때라당 바지 세마 치르드나 든도 당지 틀라그 위 하미스 다 담모양지 마라 담모양지 마게 셰죄진 탈라그 응지 브르치나지 지 어 다치 치르드나 스파스마 치르드나 아그무 저르지 상나라 그게 니좀데 상나라 다 스파스 부치 치르드나 그 아그무 저 산주네 마레스 데지는 켄치드나 타이 메부 창아레스 데이나 다치 치르드나 탄들라 치르드나 치 아그시드 지르드나 지단스 아젠지 시르멍금 브르체앙 총소르 삼발라스 어 영을 하체 헴부 지르드나 원체 선부고 지우 지르드나 코 아 나 흥체 후바 부체 크와 시르멍금 바 너부고게 좀고 그지원이라 어 테노 정그 체그 아영 총 뜻지르드나 어 젠지 시르멍금 바 체그 아영 총 로르지 진 딱바 너부고게 좀 데르지세 고티카데 영은 지르드나 다모 영은 제 마그시죠 키와 그 고고 토마 당고 젠지 다근 구우때 마치크 와르트 좀 마흐트지 아니 좀 뜸으로 신다지 데나 치르드나 감데 하무 아양체 마양 치르드나 남진지 아랑진 정우티 돌니 의지가 줄어라 시당데 데나 랑가 그 당가 정우 냠성 의지고 누구 고든데리 아 데네 우치 아냥이 개변시 감데나 치르드나 아양체 마 알록가 창와라 지망데 디시간 센다 아양체 마 그 치르드나 시간 센다 지망데 늑그 치르드나 라게스 고이당지 영원친 알록거 청와지 하모 영원친 마치는 알록거 청와게 쓰고노 와 게나치나 회진다 회니가 와 그때 아디언다지 아디비스 진지 엠티지 아지몽 진지 다양한지 아지몽 게치나 진지 다양한지 그다게 쓰고 했다지 회진다 회니가 와 그때 다양한디다지 영 아디비스 진지 젠지 오나 영원친 알록거 청와라 지몽 진지 다양한지 니가 치르즈나 아 총치 쳐지고 그때즈나 이들은 요고스고노 게치르나 그니가 총치래 회진아 양진극 가운데 치르드나 아 흔뜨 진짜 거듭치 당다 엠바 거듭친데 진짜 흔뜨 니르무 엠바 대리 회 치르드나
아, 알록 그 정확하게 가면 돼요.

제가 그 처음에 병이 뜻때 성주 다 줬지. 아니 뜻때리 지르나. 니와 요는 말했지 그게. 아, 니와 몇 손들이지. 뛰는 거 좋은 거다 지르나. 아, 승부 그치르나 좋은데 아동 놓고 지르나 던 거고. 그게 조사가 또 뭐들이. 뛰나 지르나. 다 친구야 니 뜻아 지르나. 셀나이니 지르나. 맛있는 말. 그게 쇼니 데르주 그치르나. 니와 메이크업에. 니와 메나 아, 다 지르나 그게 셀나이 지르드라 셀나 메이치드 그 같이 한다 지르나. 용도 메이크. 내 우체 년가 젠근 인진체 셰크와게 치르진나 등 인진 그 연든 젠데르 소디 치르진나 송오가 등 인진라 치르진나 치 찍고 바등 치 찍고 바 치 뜨마고 바 지 치르진나 아젠 그 남이 스모크 치 산이나 치르진나 뉴 젠그 체치 끔인 바 되니 체진의 젠득라 직든 때 망든 짓들 쪽 하되 일지 지스나니 체진라 치니가 반친다 줄아시리 치 찍고 바이나 체치 찍가 치르나 체지 다 대바 아니지라 너 뭐지 치 뜨마고 바이나 체지 찍글아까 체치 먼저 뜨마고 바지라 네 치르나 겐 데뜨뜨다사 전부 메크드 아 테니리 거 용이 치르나 세나 세파 세군운데 치르나 아 회진라 치르나 먼저누고 메체크 젠트나 치르나 조샤고 또는 오마 하치나 응식 치르나 아 라니라 젠흥아 치르나 지로 누 데 치르나 선지 선부게 지고 랑간데 진데 고유위노 띠고 던다 디오네 아, 웬만한데 치르나 정력과 응원도 치르나 용어하라 응원즈만 놓고 이 후이 코나 마트고 치르나 꿀매가 디누 정그 등인증그 젠그 태니 마튼그 마튼나 오나 끈그 젠나 죽나 하거든 너 디저 그 젠그는 아니 찌 디저 찌 젠그 트리스 죽나다 치르는 죽하디그 뜬독 디 감데 디저 그 젠그는 아니 치르즈나 디튼 까레 뜨즈나 웬마 죄는 세군은데 치르나 다치나 응식 그 아, 후이리 옹와 세군은데 치르나 선부가 지우 랑간 된지 그 회리 아그마시 쳄득 거근데 치르와 다스 아 메이트고 치르나 정을 거근데 치르와 너 다음치 치르나 치 다음치 제치 다음치 아 디당들 아디오노 정그 너 디죽게 젠가노니 치르나 찌 디죽게 젠 그노 아 니게 찬지 상 근데 오치 동무시 살선 안녕하시 니와이나 젠치 가빈 지르와티 실리라 카르비 남바탄 바츠 그노 카이테제건 Tela, seme vayi sodin jes, jamba ayangchi na dawa ayis. Adichi tukhi in ziwaanis, kuala garanchukh chamaabjin se gunu kenji. Di kodun chazir ayatizna, seme jivas, ha chamjigra, hachin chamjigga chirizna tsenga namjaar. O, seme kival, hachin chamjigga tubtanga dambis. Sambuga ngu, sambuga jivu se gunu, chira chira. Sambuga jivu, sodin tez, sodin se gunu chirizna, alungu chiginyaar. ओ अलंगु छिग जंबान दिस जेंदन जि खंगलास खसब जंग गदर इस जेंदन ग खंगला कने योंगनु ग थंगचे कारु ग आ थंगचे कारु ग अदु ग छिरदना थखान दि ग छिरदना अजिन ओक जंबान दिस ज ज ज ल छिरदना जेंदन ग खंग असनरा जेंदन ग खंग दे ज ज ज ल दे छिरदना जेंदन ग खंग ग थंगचे गाकरु दे दे छिरदना जंबिला कंगे सों ता कोर्ट कोर्ट कोर्ट कोर्ट नि छिरदना दाका ओ त तावी छिरदना ओ अलंगु छि छिरदना यांबान दे ता छिरदना ताक थामो यांचिन मागस आ अदावा ग ससिर ग अदिचि थवा दिगे छिरदना जिर जेंबी नंगस तंग दागस आ नंगस तंग दागस ओ दावी खित छिरदना जेंबाज ग गुने सेना चता बरे तजना नाम खालास ओ कर्मा ग छुक छिरदना छौ ई जेंबा ता बरे दिनो नि छिरदना जोशा ग तुन उमु छिन शेक गुने तजना ओ ता Jinchen diga chiridna chwa mei piya ngay chumda tsangay chungwaysi. Haachinna ngangshiga tis deri juu meila chersongda tsukwa saa wukwasi.

me pia ngay chib ka naam ka la par rin do pi zimbu ga chir na riwa nda a kar ka sem ga chir zin na riwa ta ta chir zin na metro zga khuin chuk jina ta chir zin nyam song zis a kar ka metro ta ta nyam song ta chir zin naam ka chir zin na par matav zis par matav nu ga chir zin na jin da gong ni tuan tab ka ta zin na o nda si yi tang zi ta zin na la chen ga yi tang zis la chen bo ngang shik ga chir zin na shi yi tang zis a she pa bu sire ta zin na la chen bo ngang shik ra zis 지금 생각한 것이 나한테는 그렇게 또 먹은 니와 메커스 딱 쇼타 미치르나 그렇게 샘 먹은 것이 또 너무 맛있다고 아 그렇게 처음 에피치르나 이 좀도 도인지 마톱스 데이나다 치르나 좀바 치와기 치르나 처음 에피엥 이 좀도 도규기 제트 가왕은 치 제바 다르타인 치르나 그렇게 가인든 바 탐제다 아 응응음 흑게 치르나 냠송스 다티 치르나 와 그 도비자동 도인자 시경 메커스 다 그렇게 가능하지나 요지 그 지금 알도록 다 지르지나 지그라 마트 없지 그 누구 다 그렇게 쇼담 당지 뭐 요거 당지 뭐 먹는 것이 당지 샘치 것이 당지 그 누구 난든들 너네 어찌 년 그전시 너네 샘으로 지위 공부치 그 누구 깨 지르지나 아리랑 한진 조에 비전지 아니와 이나 지르나 그만 아니와 나 신지 뜨 지르지나 강트 그 그서 거가 아 공부치 그만 뜨 바데지 와 선보고 지우 랑간 된지 뜨 지르지나 옹아그 으즈그스 코탄즈 워그 틱다 아디 안탄즈 데나 아디 위즈 쳔지 젠데 콜라토 프린도나이 리비 메틀 냠셰 바스 하친 지소데 느치르나 세시케 젠데 소스 그 누케 치르나 오치 가는 거 수고 다는 거 말이 안 돼 죽스크 소리 하친 지소 데나 치르나 세시케 젠그 쳔지 상가 세시케 젠그 능리 치르나 데 샤와 와스지 젠데 공리 오치 치르나 세세케 젠게는 안녕라슨 또 와당한 첸티 세네즈 실 잘송아 단 네영 치르나 영 세세케 젠즈 탄단들 아 다친 지소 되지 근데 니가 치르나 세세케 젠데 세세케 젠데라 치르나 아르기 조바 토타 와스 샤와 조바 토타 와스 요딘 조바 토미 세시 지 조바 토미 세시 청왕 게와 뜨는 치바 아제라즈니 치르나 지니올라 어 티나는 디 감데라 다 치르나 샤와 조바 아 와르치 세시 에스군들 샤와 와르세키 젠지 고마 조아그 너나 리비 멘트르드지 리와테 쳔송 쳔나 메토 케스스 코탄지 후이치네 리와레 후이치르나 메토테 뜨니고 와르게 쳔나 나미 뚜칸 데이터가 쳔케 쳔르드나 마디즈 데나 마디비즈 쳔지 젠지 데 조아레 타우 쳔 아와시 젠치 요 뜻스피 쳔탠바스 아 디노니 홀루카 니우고 동오이나 쳔르드나 아 몽츠코 고니 쳔나 다테나 사쳔보라 식차바 니와이나 린치근 노바 준비 치르는 건 세템바 뛰는 거 치르나 동호이나 랑고 나와 송기네스 담르 나와니 이시 다트르 조충 조그진디 정는 즈미 도와시 아 그게 치르나 다 사첸보 응식게 치르나 어 키와 그 당구 마치 지와르트 처음에 뱅이 쪽 데르드 하모 양친 마그 아 접직진데 이르자 다 치르나 그게 처음에 뱅이 쪽 데르지 치르나 어유지게 탐드시 암느라 지그 츠트 구이체스노다 어 원체 치르나 다 통화 가루그스 그렇게 특지 됐던 게 구 아니지 다 바신다지 대신에 치르는 구 치당 된 바라 구 치당 된 바스레드나 심부고 좋은 뭐 저거지 뭐 저건 네가 흑금들라스 어 다 친지 요지도 마히 됐던 거지 다른 게 치르나 처음에 뱅에 좀다 톱손으로 했던 돌리스 아몽츠고 고니 아는 그구 담제 그들지 구 아니지 담 바올까 뜻 담제 그다스 담으려 나와니 이시 디 담아즈가 디 남즈가 인도즈가 다컨 고즈 담바 요는 디그다 치드나 쳐드 촌탑 그 같드나 당무 나 치드나 나비 라마 조준데 촌탑 그지 아 다 지와 당 아가와 당 나와 당 아급바 당 치드나 치와라 디거 나무 허와리 다 흐비 라마 다 군주구지레지 아 뜻촌브르 시오거지 뜻촌브르시 비잉 언슬드니다 다트르 조충으르그진디 다 간이 치드나 아, 지금 세비치르나 랍두치 그란데 문진고케스. 아, 다 가위 나루 주고케스. 가위 나루 주고 짐버르르티. 정는 즈미 토아시. 그거 정카오가 정칸데 데치르즈나 사 사비지 동치 고근 즈마스고는 사지 그냥. 사지 동치 고그 토데 토나마즈 이다스. 다 영라 얼그치르나 식사즈 그거 누구 나한테. 랑고 나와 송기네스. 담르 나와니 이시. 다트르 조충 주고 진디. 정는 즈미 토아시. 아 그게 지르드나 다 사첸부 응식게 지르드나 어 키와 그 당구 마치 지와르트 처음에 뱅이 쪽 데르드질 하모 양친 마그 아 접직진데 이르자 다 지르드나 그게 처음에 뱅이 쪽 데르지고 지르나 어유지게 탐드시 암느라 지그 츠트 구이 체르스마다
원체 치르나 다 통화 가루 그 그렇게 특이 됐던 게 구 아니 짓 한 바야 신다지 대신에 치르는 구 짓던 된 바라 구 짓던 된 바스레 뜻나 심부고 좋은 뭐 저리 뭐 조금 네가 끔들라 다 친지 요지도 마히 됐던 거지 다른 게 치르나 처음에 뺑이 좀다 톱송들이 든돌이스 아 몽츠고 거니 아는 그 구 담지 그 뜻이지 구 아니 짓 한 바올까 뜻 담지 그다 담으려 나와니 이시 디 담아지가 디 남지게 인도스가 다큰 고치 담바요 는 디그다 치드나 최소 천탑 거다드나 당고 나 치드나 나비 라만 조준데 천탑 거지 아 다지와 당아가와 당 나와 당아급바 당 치드나 치와라 디가 나무 허와리 다 흐비 라마다 군주고지레지 아 뜻천브르 시오거지 뜻천브르시 비잉 언슬드니다 다들 조충으로거진디 다 간이 치드나 아, 지금 세비 치르드나 랍두치 그란데 문진고케스. 아, 다 가위 나루 주고케스. 가위 나루 주고 심버르르티. 정는 즈미 토아시. 그렇게 정카오가 정칸데 치르드나 사 사비 동치 고근 즈마스고는 사지 그냥. 사지 동치 고그 토티 토 남아지 있다. 다 영어나 얼그 치르드나 식 사지 그 누구 나한테. 내니 치르드나 공화 동우라 니와니가 던진 소롱하게 치르드나 나시 섬지와 니튼지젠데. 니팅게 젠데 치르나 초근 니팅 땅 초근 니팅 게 젠 아니요라 아 검들라 치르나 초근 니팅 지젠데 초근 니팅은 설군는데 치르나 초드 지라 마인 비 돈 천시지 휘 응원데 골데다 디 톰비 돈라 니팅 세시지 아다자라즈 디 카오케 치르나 초근 초근 설군는데 어제샤게 돈르 밤 초드 지라 저등데 치르나 조 프샤비 양이 부테 치르나 안화시 임브마세 디 톰시 그 휘응 치르나 르근 초드 지라시기나 초근 니팅 게 젠데 데레드그나 치르나 촘능 이땡 게냐나 탄디기 치르든다 조샨데 그게 치르든다 스르사비 군이 치르든다 셰오카 데누 쫑그 촘능 이땡 게제노 그 좀 센데레 데 치르든다 이땡 그 아젠달라 시지레 이땡 세시크 아다그 남정 세게 망그 년데 그 년데 카키 노네라 치르든데 드라즈게 디메크 이땡 세시크 아다그라그나 건강 요크즈나 마음산하로 천하적 천세군 그 천대요가 오치 아다지 국그 누가 다리 가사 아직 쓸 흑셀 와서 그노 대치그림 니버셀 이제 그노 촌브르시에 이제 그노 흑셀브르시에 이제 그노 흑돈 이제 그노 흑텐 이제 그노 아르그 이제 그노 라크거리 가사 아직 그리 희와기도 안 그래 팀 세크치나 히바 이제 그노 양뜨그 촌 이제 그노 양뜨그 셀 이제 그노 찌무 촌 이제 그노 찌무셀 이제 그노 니버텐 단데 다음 주에 치르나 동망게 근데 다음 주에 니튼 세시 그다리 Dani chiridna tamri ngawa nyitli shi sikunu nil keng chiridna nyitin se shikirari. Tim tsik chiridna tsikung sambara jiwa niga chiridna raftuk jengi nani chiridna sendin raftuk jengi nani chiridna datar jo chung rukujin di tangnan zimi towa shi tizyonu. O sambu ga jo mbo chuk sa chenbu ga ngani tangu machi chi warta chio mepi ngay chupte lang retang arangan dopa tsimis. Sa chenbu chu lak so tizyi chiridna rukujin baris. Datar jo chung rukhjin zi gunu. Tha chenpu chu shaag tazi da chirizina ngag di tabi rukhjin bariz. Jilin jevi shirta chirizina arang zhang khan dazi. Da chirizina saa jir dhetan, ta khshig maa saagu ka zi gunu. Jo shaag tund saawni dhetan, da chirizina raftuq jongye jeng ra. Da raftuq jongye jishi dhetan, da nyang khenpu diga raftuq jind laa gong dhetan, zhang nan zima dongshi ji toa shi soo zi. Namba jin ta rūtuk hī kīli, jo shiā gu tūn shik mga zānu ndi chirna tuk tab kī. Dēna, sēndina rāp tuk kī chirna, jēngiñ chirna chāng wu kī sī jirī. Dēni, ngā wā ngā nīwā shī wu chī. Hī chī lā tīn dō pā tī, shī chīn tuk tūm bī cīm. Dēn dīn chī chirna, gāvī yī cīm bā kī kūr tā. Hī sē gu nūndi chirna, vīrm chī tāng mā rī. Vīrm chī tāng mā gī nīwā hī tī sī nī. Hī chī lā tī, lā tī sē gu nūndi chirna, jākir kī shē zī zirī. Takib jagi tianxin sikunu, uchi chirina kara kuru sikunu, damu gu chirina arig ziri. Kirdu chirina jakir kharwa gu chirina kilindila, bati zimbokuni, damu gu chirina lik suyong yotizi, wanchi jakira songu gu chirina kiwa kai ganga jini chirina tenyongwa. Ndi chirina tamzi chiluka tamche gu tsunchu gu kawa chirina zaju gu sirig ziri wanchil. Tengchen jur manjur gu ngu chirina lati na chukwa, bati na chukwa, digu chirina tribchayang chirina mandaat zi. Arigira ibchang chiridna waka dhamna na tsukhayo tazi jakira sonyong nugu chidna lontan dhamchik chiridna ngagdele yi chiridna kunayin. Tayna chiridna di kutun chidire tazna varimchi tangma tanga jarabiz. Latiga shezi dhundoku nugu simbugu jivun dhamba chivati gus.

0: 다른 게 지르드나 정 망고라 다 치비라마 요주고 지르드나 개친 아 시와가 뜨바 시비 전 그 즉뜨라 어 즉뜨는데 다음지 끈리터 톱송즈 그랬나 사 전부 응식 그 능리 지르드나 톱당즈 뜨 톱송다 지나 다급다 세마가이 지르드나 일 처음이다 그지 네 조샤가 지르드나 또는 두 치실 건데 조샤 고마 치실 건데 뜨나 兄弟 처음에 병에 좀든 더 고거지 뜬 넌킨스레 뜨나 선부가 저 랑간 된지르지 어 처음에 병에 좀 더 끊어 그 선부가 저 랑간 된진 이거 다급 치르드나 그거 이라리비 치매증에 좀 더 치르드나 돈지 마톱지스 아리와트 치나 냠송스 냠송스라 사 전부 치르드나 그거 어유지 그 츠 당구 마치지 와르트 치르드나 좀 메솔지 아 좀 메크즈노 뜸 치르드나 어유지 그 츠근드 고송 다 치르드나 그게 와 그 아가이 아몽츠 그거니 다 치르드나 가투치다 그노 아 그거 저 시작이 또 우마들 대나 치르드나 아 공안드니가 젠 치르드나 디주크 젠드 디주크 젠게는 거 치르드나 찌 디주크 젠드 아 흐지 라트 세고노 치르드나 처음에 뺑에 두크 치르드나 회리 든든 켄 치르드나 선부게 제오리 시비 튼 세고노 뜨 치르드나 당구 마치 지와르트 마치비 영에 두심 바 아 드리 데누 정구 디주크 젠그 산이 상선들 너네 오치 리에 선바 동첸 선바 셀 잘 선들
1: 자치 덴비 년 큰 쪽분한 바 다양 디초크 흥게 대릉거 렌친데 동침드니 쪽 레친디 좀직 바 반디 초등 좀증 간커와 체릉 자히 스타클와 시글루 제초 스타클와 아응적 체릉 등 소는 렌친의 니긴 다디모

0: 인인가 셔루 마망 속강 제미 카르기 셔를 당친 든 자구 베니 타제 코스 탄게 선진 에모 말리 라흐멍게 중국의 제돈 참정능 우르 갑스시 중공 중앙 차스지가 의원 중앙 시돈 샤비 의원한 칸가 종집 칸가 주인 왕이당 중앙 수지주의 수지 제슬의 의원 왕쇼 홍수 갑스인 자구르시 라흐멍당 냠데 중국은 참지를 배우로라 신지 보고 부장당 선진게 시돈 라그로 Huangjun Peji Tang Nyotsung Buga Pujang Suyo. Amahung Rochi Rekak Tajung Yakim Nijia Yala Joni Demdil Mir Yug Nishik Jav. Laho Mung Xi Jinping Pebro Gogo Zhonggu Mamang Jangjun Maka Zabzhung Rekakla Zigishiv Nang. Yakim Niga Zonzin Zigishiv Tagur Pebni Zabzhung Rekak Amagariga Namjil Rishtar La Zigishiv Nang. Laho Mung Xi Jinping Danshi Tar Rangjil La Jatun Chamzha Nangwari.
1: Dang Abi Tsi Chanyin Nijia Fshadzhura. 열크주주시진핑지 베지마망 초강체모르 중국의 예둔 참지 폐비 타지코스턴 접선지는 라호문당 제모름낭 시진핑지 타지코스턴 랑진 슝니 롱우송아 쿨와당 열큼 즉진탈 점지가친 토비오브르 흐댐질시 시진핑지르단돈 판츠나 얍주르 담보샤진 중국당 타지코스턴 와진 젤비 돈형옌 西科里格兰杰多真扎雄荣中他尔克米杰杰瓦呢南洋潘森尔罗里杰钦齐亚布登赫斯姆苏梅登潘森尔耶奇杰比卓布尔藏武勒格登杰尼皮杰东伟卓布尔藏武杰言雄尼杰中他尔克米杰严仁钦齐赞腾杨比昌伊格拉蒙特古巴迪尔克米杰切斯托维查斯尔顿谢茨耿勒基蒙布尔西迪 中国当塔吉克斯坦的人们认为，中国当塔吉克斯坦的人们是相当的严肃的。中国书记塔吉克斯坦的书记当年的，中国当塔吉克斯坦的人，立刻拉起跟他们说话，这不跟着当的。阿杰克尼杰们问了，阿杰斯坦杰言，习近平杰南吉丹多呢？中国书记阿尔人，塔吉克斯坦的人阿杰克杰内斯坦坦比，佩杰杰兰德学杰阿杰普查杰当。 타지코스탄쇼지 환주르 뇨총가 냠디제 페쇼정오 사르탄다 동아당 냠디제 버흥 혼든시니 뇨총 안은주가 젠춘당 비츠 디치기다 토르 동아당 흐존느 리제 블흐트시에 브르 간송시기 아정독 니콩당 정진 환주르 아르기든 종치르 미지르니 소제 냠디 업자치르당니 찬츠 사르투제 버그니 치르 동기 마츠르니 베리 제스다 동아당 산이 냠디제 남바 서바도디 阿杰克米杰们帮潘森的金阿登、赞腾勇儿给陪同去。他们在电视机前娘们来喝咖啡，俺和什么拉东德的他吃的等你。他们托萨克杰尔丹龙送中些给。中国书记塔吉克斯坦阿杰切瓦尔登康德西格尔阿格斯西瓦登，娘们杰出当上海娘们儿三子。中国当阿亚龙阿维米拉姆斯说中间能娘们来喝咖啡阿里瓦约拉。
2: 说明让这个行业勒令的大呢，行业正是勒令听见，过来是为集中马浪这个本肯定同意言呢。然后问给他这个是等等中国所用的，他去周边这边引起面本，偏近如今右边，我从等俺们住，你怎么着了？乡里所查空间，你们的来盘地同意了。历史改起那不是俺肯定同意了，每次别人你那是那解释的心里，要肯定就慢慢来，别是真意了。说你这次这几年呢？
1: 中他尔克米杰严仁的亲戚赞腾娘的强一个啦，蒙特古巴的，尔克米杰这娃罗吉杰，第二么三位儿的，尔克米杰严仁娘的啦，南中三位都叫人把村有了。台湾那中国看着特别比恰黑黑人把当，他这口是他的手机，中国这个啥顿，好多分人们硬乐得些金有了。他这口是他的手机，中国说当娘的，第二看所有当，每次这个你，参次了三十多岁，恰碰见，俺一直娘的啦，黑家的二个是有了。 门庭中我大部分用的是你，多数别人来喝咖啡。阿杰克米杰这边，毕竟哪里钱不用着，肯定是同意。主席习近平今早能用着，即使中国中国东北的，咱们来端详感情的单呢。他只可是他说的中国差不多呢，阿杰七年那段感情呢，特殊下去了，百种他们的喜欢啊。为何啥可见呢？为啥他动起了？你把感情的同步了，才提动起了些劲药了。 타지코스탄 쇼지 중국 쇼당 쇼망 냠이라 흐야데 냥흐섬당 아젤콩리 가비 니소라 냠다 동덕당니 사클지 흐탄능 송충 신도 율지탄 왕이당 왕쇼 홍소 공스럽시 그르시
0: 다당아위 치지긴닝게시주 야급제 주세 시진핑거 멍멍 속강을 제모데 중국은 이진 참전능으로 배비 원래그 예진증컨 비라등제체능 시진핑거 단돈 중국당 원래는 잔디제 김치 야급인다 초토다기 총름기 야급니 담부를 제요 중국당 원래가 냠리기 야급니제 멍멍라 돈이가 김판토바마슬 야급 최총창물 잔님제 다등증바등 냠리 냠지제 머회영 단요 나는 아등 하승 나르 수단와 중국당 원래가 리스크라 지금튼 초바증지 탈 더몽거 닌진 가친 종리 소니제 레위 레어서윙 고참요 다루나 중국당 원래와라 샌드즈그니 로 소응한 코르비 로인 저도 제비 제치 니브젠던데 수그니지 중국당 원래가 리클라 징튼 초바 진제 쳇돈데 시데 탑진 레트글라 흐는다 응이니르냐니 땅습데베니 사키제스데 땅 단적라 정니 나리 멍부 조기 시진핑은 난지 단돈 다루나 중기 롱인 장구 중화 왕구 측베 로인라 원래영 니스동 소르나루가 평등 챔비 소선 반트비 조진 요비 수그니지 된 텐저립시데 중국당 원래가 냠리 기름 사라식들 헤브지르 근데 동기 지금의 잔티 반츠는 예치제비인 답지 로다시니 못했다 반츠라 타식데 야큐르시데 자궁 소스의 베리 냠리라 점점 근들 동기 아니나 니펜 냠지제 페이지 로다시니 냠리 리즈 가친라 근데 동화등 미즈르그니 등 정전 환주르소 사르트르 차쿵거 냠디 야제 동기 흠나 판츠나 징아 등 잔튼제 야르브 로다시니 텀몽 토고 골라시위 히홀 징구 르글린데 다라 등 머츠르베리 제습다 등니 아망스 지금 튕게 차치 사라토기 저는 골라시위 지중의 냠리 루다시대 에카이 칼리난드의 야급 등 산드 나루이 담습제 중고 등 에카야 칼리난드제 리크라 지금튼 조바도지 겐들 등디 사클인데 닐 루진 폰지르 조제 섭디 단흥 등 페이지 다르지제 회튼 토사식의 늑신세기 빌라그 하승 나르수단그 시진핑라 르그슴 소미지 참저시바 제조시 빌라그 단돈 중국의 원래가 인릉가 조부인바 등 야금니제 멍멍와르 잔들 사모요 원래수기 중국직가 세지 로튼 여름릉은 르글린다디 중국 등냠들 야금니제 조원진지 단클릉위 리클릉 지금튼 조바진지 덴버리 냠들 건들등니 탑지 냠리 루딘리와 제습도 동화 등 토름와르진 롱담습의 인충제바 뇨총은 어떤 냠리라 흥난니 수기니제 멍멍라 대실 정도요 主席习近平跟昆曾丹比国之楼中国黄局的政策配置了政治改进托巴等我特的政治咱们的改这个球中国龙人长国的中华民查着萨瓦迪龙人龙人的大尼配置和里前部中文也其有中国人咱们的设备等单纳跟的动画等说我们让这个等的接接这个那么松凶写不难个个尼巴东有的 文类书记主席习近平的端笔密日记立刻了行政做法准备得起等国内是为集中个中国的餐厅和个主的写进有埃卡亚卡里南的等中国属于用件他及周边的位萨克拉得起了真有了文类书记中国书等融得个当时不写的埃卡亚卡里南的等中国娘的等时的等你萨克达的等单身松中下级立刻写进有
1: 当阿比七十年年级时住着，阿杰克就主持习近平级，北京慢慢操控节目的，伢们这些初级，托不出参加这个年三这个级，这七不认真呢，阿那你啷家吃呢？习近平就单独，伢们这些初级托不出参加这个年三这个级，阿杰克克个慢慢个玩，盘子呢黑石头当，一起写出了接受的动画当，怀孕的门扎比别里当，盘子呢学生证件，跟得动起了，实际改成热了。 过了十月投诉等参与二零年级级集中集结等提供层的动静人给承担比你把断中国书记娘们的初级投诉参与二零年三这个级里头了和特给啊压住些的说你给娘们的咱们那个十月送中等过了十月批级了给不通吃下把忙不着中国书记娘们的初级投诉参与二零年三这个等他去娘们的三五线的咱们那个就可以说什么忙了和第二次的针对药了 习近平今天几单段，当个不，十不里当偏激，娘里娘们姐姐，第二不叫拉不进来，你若说没毛了。 온칭 잠탐지 삼지기당 잔항랑르 쇼칭랑르지 쩨터쇼니 콜라시비 지흑충디 젠두 서버를 해비요라 중국식지 토타와스므데 허도프튼 질문은 쇼마랑르 르글린다 타르바당 냠르지 초지 강트글라 야쭈르당 송충시니 냠르지 초지 럽수 찬르르니 잔지기지 콜라시비 지흑충촐 니바 가친돈지 하야쭈르샹이 중국 수지 냠드 제초지 흡수 찬가르 그니 산지기 땅 냠드 고라셔비 징구 첸보 르 돈출의 역부시디 아겔급 까마망라 흡수 땅 찬르그 아르니지지 폐지제 점리 냠출시다 지기니 미르 제프체 초차비 탐문근 잔송라 카틀은 하리스가바 제든지기 바마브슬 르그당 제니 미르 제 리클라 지긴 탄 초밤즈기지 흑근데 통도 요라 슈그니지 미지 아르니 땅 아곤질 찬르그 정정 흡수 소지 냠리 땅습다 통기라 잠능게 희훌 남응랑진라 점죽샤지 디제도니 희훌 만자비월 판스 점죽당 참튼 냠니 용지 흑근디통기 칸아 고라셔비 토스고 일급당 냠디샤지 흔한니 아르그니 흘적 송추부당 희훌 판스나 베리당 세진진지 흑근디통기 아나니 일단돈 냠드 제초제 흡수 차르가르그니 잔즈기지 제첩 린즈니 임빙니니 중국의 참저 탕당부시브 하정어가율 니의 공식 열급 칼라 텐질시디 알람을 냠디 다프당 판스나 빌은시에브 급빌라 희후의 판스나 세지른 그 치르 동화 지시니 미르글라 샴득시비 냠르 제초지 톱수 찬르그르그니 잔즈금 즉친시에비 아리티브 세진율 중국시고지 디나랑우라 냠르 제초지 톱수 찬르그르그니 잔즈글라 아야프추르 희치나나우르 트지 칩셀라 주시 시진핑의 니스통 접지로 참지 피부급 안나비 손실 가친디 마치 다타 다룬 흑사울 잔용 냠르 제초지 톱수 찬르그르그니 잔즈기지 중국 수고당 냠디 셰흐 멈타데 치르당디 고라셔비 톱수 당르그니 제브 쳇스 투르 동아당 찬스라 베리라 그빌라 미지르니 제 냠디 사무셰바 타몽토 고라셔비 딩구 쳔보지 돈추 지시니 미르가 용제 데르치르 치르 동비 아리티브 셰친 요라 wang yi mja chilap shi
0: ge da ngawe ci jingni ning ge ha zu ye se ji chi kheng ge zong li li cheng ge bei jing mama zu kang qie mo de zhong gu de ye dun cham zhi pei bi ta ji ku su tan jie sen zeng la hu min lan jia chen nang li cheng ge dan dun dang er ge bu zhong ta jia ke ni ji har ta ge li ke de jing ten zu ba zhen zi ge xie jin yu zhu she xi jin ping ge ge shi bu sen zeng dang xian zum zhu me nang ni zhong ta wa ge de wa men ten ni dang se de dong wei chan gu de sa wa dun 중국식지 타지 코스탄식등 냠드 차식기탄이 반친 예뚠 나르위 사든당 반친게 야규르제 그 체르동와 세숙제 도흐 강롱기 대지시벌 모르글당 뇨총은 은족당 데르키 돈콩 망지 리글당 머틀수고 잡콩게 냠디 당습도 당스디 야금니금 해지당 다르지라 글크 존도요 Shugniji Shugmang Tanjura Zhugandag Jaisabda Dangdi Ngharwi Zhangzhig Ligintinji Gulashwi Jishchung Malagangzigbar Gandagdungdayu. Lahuming Dandun. Taji Kostan Shugji Zhunggu Shugdang Torim Rung Damsibshibar Rirgi Shijinyobadang Huamzhur Nyocungdang Nyamdil Nyamtil Matsil Sugu Chabkungji Beridang Nyamlik Dangsibdang Shugmang Beridang Nyamlishikhi Cherdangdi. Tachunga Dirubsarwi Shugyong Tabji Nyandi Rukdin Rewi Nangtun Jinchil Mebar Pansam Jetsuksa Dungur Rilgir Jejinyo Wujin Longja Chalashi.
1: Da ngawi Tsi Jeninyana, Yesli Chichibkanga Zongla Li Chianggi, Mojir Bidila Lochnaf Changni, Ki Hengari Zongli Ngana Jibar Demzilpsi. Li Chianggi Dandun, Zonggu Shugji Tutawarsamda, Hengari Yorub Sakirje Zogbu Gachinda Ziyola. Hengara shugdang nyamda xojinjim zantanab yinzindang chapsil tala pansin yichir samu xieba. Anginir nyamdir samu jishini. Zhongudang hengariin rewa dantuo yangchul yongwur gandidang shdi. Yelkimni jimamangla kari lagbi gadeshjil chindu yuola.
0: Jaiwa mangchin yinlinyul hankanga ayunzhang zholijiga dangabi ci jiginyin bejinda taji kisitanga senzin lahominlan jachana. Zholijiga dandun. 주시 시진핑당 그시부 선진근 탑지 내지로 중국당 타지 크스탄근 레오른 총출의 답이 배지 중요 중국 수기 타지 크스탄 수고등 냠드 야크미니가 존진가 탐웅 엔진 가친데 자비 여전진 설시데 탑지 탈 판튼 이치 제습도 동화등 응이드 냠디 야치르 동화 중국당 야릉 의미 냠디가 비튼 도인 배지라 근들더니 머름니 머르버 잠튼당 제득 냠뇽 니픈 냠질지가 중국당 타지 크스탄가 리클 징튼 조비 인데 히창데요 Zhongge yewo mangqing ge Tajikistan ge zhuikeng deng beri nyamli la hena ni Zhonggu deng Tajikistan war ge zhewa yinleng dianzheg deng danleng ngeng pejian zhuwar chamchung ge ngansung donzhul xiandu yu. La Huming ge dandu de. Tajikistan shu ji Zhonggu jige zadun Tajik de damsung xi ni zhuxia Xi Jinping ge dunbi gola shiwi zhengu qianbu zhe la yakjul xie jin yu. Tajikistan shu ji zhongge le ge danglub jian zige zheng chu de zhengzhi ya labqin tu bera ga zhu camai ji la chapsi deng huam zhu de. Argani su ge chapkong su si ngay zhub nyamli la hena ni chamzi li kong ge samlu bi ri dangsib de dongwa deng ar yakib ni ji mamang war zantan na jinchil me bera jesib de dong de yu. Tinyin ja chila si ge. Ata nga bi ci jigini nyin gen ha zhu Tajikistan ge sinzin la hu min anamdi gomi tengqin de pe mi mamang hua bi zhansi ya dorang la me tok ge chang wapil.
1: Shunni xiangqin nang kirji sanjir kursi la sanru. Da nga bi ci jini nyin. Xiangqin dangwi shuji, xiangqin mangqin binli yun lankang ga zhuzhin wushu junji, seleng de xiapsi lirgi pegi ni cilar tukshibshi. Ki yao cha chibshuji Xi Jinping ji, xiapsi lirgi pegi kurji, zaftun gachin jab gongdun dang. Conhun ji xiawi tal donbi, langsha gachin, lobzhung dang lakhtar dang sibshigi ba dang. Yeryung xiapsi lirgi cochin ji gojig donchul si ni. Gengki nechil dang, yerjim gagzhul, cancil nechul, gongjil nyamli ji si di, xiapsi lirgi jim niba dang, bitsa tura tongur, gendil hichin dang ni. Huanjur parzi sarba ngali mangpu, jegi bab nanjir dan. Wushu jun, zhonggu mamang angil kang chonghun xiangqin yinlag angil kang dang. Zhong suwa rikji la chonghun, songjim cancil cayu gongsi. Chonghun rinhe chanshtung chachin lakzil sarpil cayu gongsi jisa chongni. Angilur xiapsi chobi, huanjur dang, njimjil wangi hikil, Chachin lakzi la xiapsi ki li ji, pia jiv ni cilar tuk shibshi. Ki tongxi la rangzin ji xiapsi li rigi na, huanjur parnhun dang, tongli rinpar la gandhi tongwi, ngakhzi tobhi yinbi, ngakhzi tongcin qinbu nga lakbara jibgi ba dang. Ngakhzi yoshi la jigijir ji, guhchul yagbu shi di. Tongli sarwa dang, linnum sarwa pia ji tongwar, yapchur nidin shigi. Xinjiang dang, wunjil sakil ji, lakchir rizkini, jangdoor zini tongli tongkong, wihchul yagbu shi di. Mataang songjim, chachin, maangil ji jib jil machibar si ni. Chachu yung jir songjim ji marsab jinchimibar jimara tonggi. Zhichang darib shugli dang, canriga yishib jib dichul rangzin dang, nakil rangzin chir tongwa dang. Chachin lakzil jikim dang, tunhgil, denjig su zonil kyabkung si guhchul si khid chir dang di. Chachu kurchul jib zhichang mangdu dambir zhin ni. Tongjil rangzin jib xabshil irig chili jan dang, rintang vritak zirsun ab yinsang la, Gendil shegi bab nanjir dana. Wushu jun ji chonghun vikar kangchi mu dang, yijia qin gorsi chongkang, meidang lu, xiumi ab langkur silang zikchul dini. Dargi chonglim ji pindan nyamchul dhaga jina minkur ji lar dashib si ni. Rigni lirsil rohchil dang, amangdi chua, dangrib chongdun, zirsun yikur su lirig pegi jim nitsil la yilngir dhokshib si. Ki choyi rangzin ji xabshi lirig di, mangcho ji bichitowi chua dang takirin jiwa yobi, Songun ji qiqi ganglig ji ngunba dang, birtag ji panji a yintil ngang qirig tongwa, jicu ji marza yakim ngang nangjin xeba. Cayul huanjur dang, chapsil huanjur, njandir huanjur suho gongpil qinbu dang ni, zhongqir ji xonghi sammichibir torndag tonggi. Zashul jibcil rinpur ji pejir dang hirtan ni, mangcu ji rinba mangwa dang, namang jen, arangshi jenji ji zashul qiqi lamig di, zashul kuchul yintil ngang pansim chubir tongwa dang, zashul nambab zartul, Zahchul sachi wehchul yagbu ji xin ni, mamang mangcho ji mzidig dambi chowi yaw ginkhu jinchi mebir gongi bab nanjir daana. Kwarxing chu choyang lam shanchun abdekil na rimsim zikchin ji janhir dambi adekil nyangwa shig yin. Wushu ju na dangmang xabshir di nisa ju di, adekil vizhichik jen ji xabshir tura dangcil la yilu nar dangsib si di. Zirim jishchung chul dangr zanzig ji niban donpil ganglag shegi ba dang. Zirchur zanzig ji dobhik jigir gi chargul yagbu si ni. Xiapsi dang ganin chitsil turi dang shdi mangcho ji topchur dang dirchil churwa samma chibir jechir dungi bab nanjir dan. Liu chu dukshib labshi.
0: Ada nga wei ci jini nian. Xiangqin sizhung ga nianli ga nambi yinli jinsuk di di chumchung chachi si ni. Zhonghua mamang jinting jakib ji jakib jilang jachim dang Zhonghua mamang jinting jakib ji arangshung songchub ki ji suyi ki chet lobjong si. Xiangqin dangi shuchi zhomba shenang lodong chuan ga gongzin si ni damshil. Jinsung li yakim ngali dang zatang ju rang shung song chub dodum su ge sizhang zhuan ba gilgin qimu rinbi torim zuo zhin ba song hong yan dan shi si de qedun si tishi. Song

0: ཁོ་ཅུ་ཟུང་གལ་ཐོབ་ཇུང་ཐོབ་སུ་པེ་བི་ཐ་ཅེན་ཉེན་ཤི་ཉེན་ཤང། ཨ་ཟིག་མོ་ལབ་ཅི་རི་ཤི་ཅི་གོམ་བུ་ཏ་ཤི་ཅི་མང་ཁར་ཐོབ་ཇུང་ཐོབ་སུ་ཐང་སབ་ཏ་པེ་བི་ཨ་ནང་གག་གཏི་རིམ་དལ་ཧེབ་ཡོ་པེ་ཨ་ན་ཏུན་ཤེན་དུན་ལ་ཤིན་ཧོན་བ་ཏང་ཅི་གི་དེ་གི་ཏག་ཐི་ལག་ཅི་ཤེ་ཅི་ཏམ་ཟིན་ན་མོ་ཤེ་པ་ཡིམ་པན་ཁེན་སུ་ཐི་ཚང་དུ་ཏོང་བ་ཏག་ཐི་ལག་ཅི་ཅི་ཏམ་རི་ཡབ་ཅིན་ཐལ་ངང་ཤ་ 간 송셰기 간접제 차타사우셰바 당 샤출제 아만츠마 단 송셰바 간흥거 지차사우셰바 간접 샤출러 차든더통와 아나치 담진당 아나문 앞선주가 인총지시니 선리다바 영덕디 아랑근 아르장접제 고름 시비출랍 지브르 근데통기 앙이집 아르춘진바당 앙이엔지 아르존니셰비 차숙사우즈기바당 페지지 간느 타주바당 아망치 디르실 제적도통우람그니 앙이니르제 셰탑주바당 돈출 탑름 제습타통기라 흑톱흑치기디기 제질 페지르단지그제 나든스우 타주시기 브마프슬 흑세심단상 니유르기 망초제 제카 찰그그 나든 타자디 르소시 망초남라 톱중 톱시 흑자비 니르둑사르바당 탕츠사르바 초르듬지기 아랑스탕가 통콩오게 친당 예우게 친라 긍지그니 토르근가 캄수당 아장독샹리 종습 예크르스고 체드나브게 친토니 페지르동기 바당 아젠틀은 청성 청습라 흔하니 아종콩제 체든토니제 빈드가 니필당 종습 쇼용 다플라 흔혼질 흔데당티 아니지 왕인지 라테니 톱종 톱시 점제라 냠십세기 시 난지르다나
1: 아당아비 치지기니니는 제용제 노원국과 노스르니 모탕 조빌바 인상 송현상친의 노원국과 노스르 개치와용 한강 종접 강당 상친 차튼 도듬 팅가 상친의 랑송 도원콩 등 도원콩 등 가종지 전 점절 처벌 남시 사용 매순의 로그주부스과 대극 등 냠들기 설렁 종치르다 니스동 니트글이 노원국과 노스르제 제조 잔쿠르 시고 니스 빙고자 달리 제용제 노원국 노스님이 조든나 마창미 대인적라 도능 시바등 마창미 차든 신키시대 노원국 노스 등의 개주니와 체르 동기시바대인 제구 베일드 찬르기 차브들 제주당 드기친데임돈 냠글 냠른 수게 남비람니 망축라 남시 등 사용 철로 메준 사시 논치 수고 년유라랑 쭉게 희사 잡들 동화등 논치 등 대비 인가친 안버 자실 시바등 차튼 타그취게 존들라 레실 잡데 종미 논고 년유를 등 아랑 쭉어 럭쭉니 반 돈더등 다튼 거 저중시 그로 촌 렘니 야칠 고드기시 요정 논치 논고 등 논치 용동 거 조든 조비 렘뻥 잡자할 고드기시 요발이 전 럭쭉 드기치 차층 능자할 고드기시요 Мэмбэмэнилэгэ жатугни дажунтэн тайтун шэгу пэвэртэн мэцэнми дэнжэгла тэнтулэ шэбатэн мэцэнми тайтын шэнкэчэ намбазун учэн нянкэнамбан цонхэн мэсэнки сэндэб шэдэн логгэлэн тэта кэвинэнтэ чэрюн мэрунватэн логгэлэн тэни логсу мэрунла логсу кэб зотани дэгэжэр шэбэ логсун тэчэ куватэн данкэлэ шэбэ гнисэ логсуги Nyankanamba Sanjir Nyamdruk Lensin Shia Tsarsung, Lensin Di Zomzhig Ba Lhamu Cerangtang, Zomzhig Ngan Kirwa Sonam Cerangtang, Zomuchil, Darkilwa Shiglu, Zachiv Darkilwa Ngantag Cerangtang, Sonam Ren Qinyin, Khwashji Zudang Cengguinja Niji, Tiennambi, Nyanlam Dajunbayin, Dadi Mukhi.
2: Dan Bijinji Dizul Nyerxim Yin,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제든제 년큰한제 다타 쳔쩍거 산지 능진반다는 참제 공후 성친용제 대친제리 라진단들 갑갑이 짠증거 일응이인
4: 아리 쪼꼬남바 쇼니 잔들라 시큰 잔시 응뜨니 바 초큰 잔큰니 톰비 알와 세릉라 골군 잔큰니 톰비 알마 잔산이가르 정미 갑성나르고

하루 아니 가다 놔주 내가 나와 이르지.

那个阿祖如阿罗罗呀子，阿罗当伊子英国阿祖来那儿子英国能当伊子英国阿拉多说中阿楞子，阿罗多说跟阿拉卡罗阿达日格达努勒克呀佩克达出楞子，修拉乌米阿祖江措赤措楞多说中阿拉措阿赤措楞子。 하루잉이 띵아 아두레나 띵아 릉땅이 띵아 아두마 소롱아 릉지 하자르 모코 아존다 근다르 그치마 싱가 라르지자 토초 릉지 할란저르그 나니 라왕조 끈초 릉아 마소롱가 라초 와르츠 초 릉지

아조지 아로타 이르테게 조공오 나니고 라강오 원부조 땅마선진디지 아로엔드가 정차조 마빈존부디 잉이르코라조 드간존드스통지 아로타 허테게 조성크라다니고 따성세조조 땅마선진디지 하루 추스탄도 와와조 마빈존부디 잉이르코라조 두안존드스통지 알라 영암르테게조 디친토니고 라디체부조 땅마선진디지 하루영이르테르고조 마빈존부디 잉이르코라조 두안존드스통지.

Haro

하루 칼이 롱터도 장거터 히르치 타파저거라도 라울라론 크르르지 하라 선치마 은르그 모소 인데 쇼언다오 집츠마 어도 미소 그르마 손다오지 하라 끈지 어체라가 샹성 타모 이르 카츠가 은저로도 메거터 히르치지 하루 틀리 숨을 쉬었어도 여 숨을 안 틀어지

ཨ་རོན་དོང་ང་ཅན་ཅན་ཅོ་སིན་ཡོ་ན་གོ་ཆུ་ཚུ་ཁོ་ཏང་ང་ནང་ང་ཐན་ན

小时候。

하다에 간 어저 그 네 홍보를 다 캔 바꾸서 강자 그루려지 하다에 간 어저 그 오마 가루를 다 캔 어서 그 손 점을 세루르지 하다에 간 어서 부손 텐바 요산이 따르고 어냐 손 텐바 리 요거지

ཨ་ལ་གོ་གོ་ཡང་རོ་གལ་ལོ་གོ་ཡང་ཏང་ཏང་གོ་ཡང་ཆོ་རང་ཏང་ཨ་

ཚང ང དེ ཧང གོ ལ ཚང ཚང མེ ནོ ཆོ ཤ ལ ཆེར གོ

당한 튼튼하고

Estando bajo,

해라다고

하롱에 틀은 바즈레 나 틀은 바즈라 틀은 바즈 공고 나다는 토크르 창가 즈은자랑 녀 마추디 할라온등 창가 즈 동다 가루니 타는 랑가 즈 토릉 가 친스는 달궁아가 즈 친이 틀은 바디디 하롱에 틀은 바즈레 나 틀은 바즈라 땅에 틀은 바즈 도스군도 바즈라 콘드가 창가 즈은도르 따가 우츠디 할라엔 고라카 즈 창긴드 무니 탈 소냐 촌즈 테크르르 그슨 타하시코 즈디니 틀은 바디디 하루에니 틀은 바즈레 나 틀은 바즈라 땅이 틀은 바즈데 친통아등 아크치 총즈 장그사르치디 하루초이 통진즈 장그사무니 따트가 나트는즈 도진다 빠스나 따디체 부즈 통니 틀은 바디디

아론 디스타 장그즈 로라마와 실구 추스타 장그즈 로르 샤나구 니탄도와 즈탄디나 쿵리지 아로 영얼가 이승 즈탄디나 롱디 타지고 콤바 즈탄디 샤루디 응에공 샤루 즈탄바조 밀티지 할라예르 고탄그즈 로라마와 실구 타르 고탄그즈 로르 샤나디지 알랑여고 총도도 단디나 공디 초카츠스도 단디나 롱디 아롱인동서스도 단디 서루디 아공서루도 담바소 밀티디

ཁྱི རང ང ཕ ཨོ མོ གོ ཡོ ལ མ ལ ཇ ཡིན ཅོ ཏ ག ཤ ར གོ ལ ཤོ ག ཅེ མ ཅི ཟེ རོ ཅི ང

0: 아라에니에데모조지가데모고초조카초조니가나데모고지
1: 통대대 레츠디 소음증 반지기 총자 등 소음증 안 커봐 세롱 자히 스타클와 스탄진 수 제초 스타클와 아흥적 세롱 등 소는 마른치는 이인 테르나바 툴 자히 데르스

0: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仪，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电数据推测仪。
1: 생일인지 공감사 샴라 생규루 냠자리 전쇼 주인 탱디 생규루 기능 된조원이
2: 시진핑키 타지스탄키 총통 라호몬타 지메나오고타
1: 시진핑키 부루니 계규 증겜 빌라다 제레나웨 고로
2: 시진핑키 냠지 교초 로프 세지 직내직 조기 지급레차 아느니타 제레나오고로
1: 계지지존에 중국다 어리 운진기 제좀라 체대 투구로 체봤다 계급니뷰 냠레기 뉴버체로 당대 점닝라

0: 외망외딜링릉신다땡기릉신능규로레고치신배고소인샴팅디선규키낭튜십진남세로나디글레군의비빈니츠다왕아베츠중인인기치로계급계조시시진핑기비징미망총안치모로중고로계든점진남와라페베터지스땡기총통라후몽다제민난유시진핑기
1: 터지스된랑전체대롱어숨주송아코르바다지계급족준기춤제케진토바라덴제슈유시진핑기편준갑교르타지도체균니중다제베디베튜닝시치료기코요라균도치다르충종중다계급니니남야수송로레기킴제상보다하삼수미다편준이지치베초부상보
0: 초니뷰 중국의 터지스 댄기 윤링 김제 계급 와르기 자로 냠레 칭기라 민다 그바티 계급니뷰 추제토베 첩세대기 펜준 이지 렉바라 응바다 중국의 터지스 댄 미름내 미르 파라 저둔용와라 사신 댄베 견인토뷰 중국 저기 터지스 댄 초와다 냠도 나르베 텀섭기 중국의 터지스 댄기 레왕직둔 초과 중교로 꾸디 당대 계급니뷰 미말라 디기 티베 치와 준두유 지 댄나유 시진핑기 중국 저기 응얼균신 터지스 댄기 랑 계급기 계수의 참배 공백기 럼뷰토 규교로 갑교차교다 터지스 댄초안에 계급기 랑 젠다 다왕 댄자제 송종차교로 갑교차교인 탈론의 중규 롱아젠 중업의 고초배 로인받다 터지스 댄초기경 니동숨주 탐발 류의 공기 계급폐계 텁주라 뇌쇼유구 꾸디 동신유 초니뷰 뷔제토베고네 규직람직 염준체교 조내도 체대 폐계 텁주 제투 딩섭체받다 라나소수 폐계기믹제라 로람체교 벤조뉴조 냠레기 폐조상부 사덴토동하다 냠레기 맹은배 톱쇼 옹옥둔체대 뉴조마조기 시균다 뷔제 퇴직도 토르동교 조내 남자 라다르체교로 겔린체대 장도 뉴규다
1: 청진변조로 직된 총결에 미술 직류소기 냠레 야기 당대 천재사투기 근류 치르동교 미주 직내 베리 딩섭도 당대 산의 냠레기 비입사르바 뛰어봤다 계급 니비 미망 펜준 시도다 펜준 참둔용와라 꾸디동교 팀진 딘자 냠레라 흉룬 겹대 돕쇼 옹염바 숨라 동디 타지도 당내 퉤몽토 서구기 땡닝라 송경체구 中国交际特级四电车，根据冬季抗难需求，各所需求的职业，酿制基础的上海酿制制作，中国的一些外面粮食消费中心呢，酿制了熊人级别，充满人龙我们老林大伯的，特别熊人龙端级可乐食品最终完了中国的各地东都有几年端南有，老虎猛鸡。
0: 特种犬用特种猎猎肉的计划，它的空白三米级不拉，执行越境，越中的马脚、珍珠、行李所提供的猎猎了，纯正的出不得。南站开进了各地的狼啊、动物，每句人类别的人性七十度转弯，从的结构里边没了，地基准确。全日本铁林特种的越境，亲自在这猎猎轻易了，明大改进。
1: 台湾的这个女婢者话，陆续的推进十八日内把村巴达，这个女婢运营养来了，群众十八多就引发村友。台湾的中国卡车的买卖恰恰是引巴达，特级是电车的中国几个杂队，六零塔级都得救人。特级是电车的中国车的，刚才跌断的，没得人流，村里十二队所提供的五年的养来了，熊人接托，没得中红了，得不得准巴达，六十八日了，熊人接的。 계급니뷰제와 공배 대배 치와조교로 꾸디동규 지구 최신유 조시 시진핑기 뚜난외 콜라시뷰 주종기 춘구 점리나 튜닝 개침부 댄유 터지스 댄초기 중구 첩세기 토안에 기지 토구르 치외 내듄 탁주 자교로 배준 후다 치바라 세두응악주 지기유진 의샤르 서구기 두법 실류도 조교로 뉴버 개진 뚜배 치바라 세두응악주 쇼신유
0: 特级是电车的中国车的匆忙酿来七八的读书眼不松的监控来准备你杀了酿不动地当的社会级电影了松江七队越界电影全面能就这一级结合你别做大起中国密码集团结合的特级是电集团结合的运营签字责任酿来轻易的中国密码集团结合的特级是电集团结合的特级是电集团结合的特级是电集团结合的特级是电集团结合的特级是电集团结合的特级是电集团结合的特级是电集团结合的特级是电集团结合的特级是电集团结合的特级是电集团结合的特级是电集团结合的特级是电集团结合的特级是电集团结合的特级是电集团结合的特级是电集团结合的特级是电集团结合的特级是电集团结合的特级是电集团结合的特级是电集团结合的特级是电集团结合的特级是电集团结合的特级是电集团结合的特级是电集团结合的特级是电集团结合的特级是电集团结合的特级是电集团结合的特级是电集团结合的特级是电集团结合的特级是电集团结合的特级是电集团结
1: 방미 디르튼 년주로서 개공기 염례 익제 줄하라 민다 그바라 덴바나유 첨진나외진 초니비 탄도 신내다 징내 롭소 대강족준 징내 십시레 좀례 뜨구소 개공기 염례 익제 줄하라 민다 그유 최매만한공 시진핑기 미마 초가 침의 샤르그 치료기 탕진토 라후몽라 수워슈베 제군여리유 라후몽 펩조르 신지 그루마기 루다르 직대 그두슈유 계급이 비좁다 60딕부터 펴봤다 먹봉 루제루가기 중국의 터지스된 계급이 비 계루 주동 채봤다 남대고 묘 탕진토 그루미교 탱니슈 쯔지 겹유 라호몽네 시진핑기 페브로보 중국 미망 징주마기 습진 루가라 60 나와마세 먹지 남지기 루다라 세유 닌티에 공모 시진핑기 미망 소간 침유 수세르도 총진토 라호몽라 수버슈베 수든 샴유 왕이의 왕小红소 공세기 최고로 쇼유
2: 디글레 쿠네 비웨니츠 Si chung yin yiga chiu chuo, ge ke kyu zhu xie jing ping ki, bi jing mi ma so gan qing mo le, zhong guo le wu xi sim zhi nan wo le pie bie, bu ren ni ge qiu jing ke, bi li ta tu zhe na yu bi shi. Xi jing ping ki, zhong guo ta bu ren ni, zao zhuo kim ci ge ke mi ba ta, zuo duo ta gui len bu tuo, ge ke mi wa zhi wo tem se yu. Zhong guo ta bu ren ni nyam le gi, ge ke mi bu mi ma la, wo wu jing jing ki ki bian to ma se, ge ke qi chung wa, zhan nyam ki da da zi ba ta, Nyamle ni geki mibuya do yubishi. Nalin nga zhang ta, Hasan na Sudan war, Zhungu ta buru ni liwang jukdiung zobo do gyu tie, Tiumong ge ngunzin kejin chung ni, Chong ni biu jiwe liu sabashi do yubishi. Talu ni, Zhungu ta buru ni war, Qingzhi zu ni, Lutun song korwa lo shi. Yundo ta, Sengzi nyung ji ki, Geji tibab gyu dung tu, Chong ni biu, Zhungu ta buru ni, Liwang jukdiung zobo zogyu, Nitri qi ni, Tau ju ji du la, Xung lu gyabu ta, Ngu ju nyam li, Ding sop da ni, So gui ki, Ji di ta, Dian ni la, Chang shu gyu nubu tiwe mo, Nyung gui, Si di nao shi. Ji Jinping ki, Talu ni, Zhungu lo nga jen ki, Chao gui chunga bi, Gu su lo yin bu ta, 부르니 뉴도 숨주 송어류 부등 침부 초수 표준 침부 등교 지진 예비 총리부 티튜네 수체네 중국타 부르니 냠리 기름 사바리교로 구디동구 티야 진니 편수 르기 초비 탑주 정도 지네 무티 로디엔 교민아 편수 갑교 치부타 캡콘 카이키 비지 냠리라 주교 찰고이키 구디동구 니니 Nipi nyam ge ki kong pi rog da qi ni, cip sui nyam li nam zhang ge ji la gu di dong ta. Mi sui jing lu ta, cheng zin bing jo so, sa tar kip kong gi nyam li ga qir dong gu. Sum ni, pian zui xi do ta, pian zui nying ni hui, xi bie rog da qi ni, kor shi bu xi bie ki chu gu, tu mu to, lang lin da lo ta. Mi sui jing li bi ri, tam sip dong gu, mang sim ju tu ki, zhang da zi da sa bu du gu. Xi ni, kor shi bu jue gong ki nyam li rog da qi ni, Asia Xiao Liu Na Ji Ge Ke Pa Nyam Tu Nga Ru Wei Tam Sip Ki Zhong Gu Ta Asia Xiao Liu Na Ji Ki Lian Wang Jiu Ding Zuo Bu Zu Jiu Le Gu Di Dan Ni So Gu Di Ni Luo Ge Gun Duo Zui Ki Xi De Dian Li Tang Kong Bi Ta De Ge Ki Bi Dun Tuo Zi Xi Tu Zhong Gu Xi Ne Zu Na Yu Bi Li Yi Ha Sang Na Su Dan Ki Zhu Xi Xi Jinping La Lang Sam Sui Mi Ki Zeng Zhu Xiu Lu Ge Xiu Nao Shi Bi Li Yi Zhong Gu Ni 不如你有人去找不赢结合你不明白话的起早做什么月不如你去中国这个时期落点给了命啊老林打落他中国去他念头结合你不做大起电梯这边两万九天做不准给丁巴儿听不到估计到他特区念内容的指望丁色动画托什么中他们色军向起吧你说嘛就念内了兄弟给我这个托你结合你不明白了拼的准对月
3: 主席习近平去开三点别估计我中国变交他就做空别了从这开镜头不谈我主从这题怎么救滚起通讯所求落实中国龙井起超过中国别七十三百块板空别体会求用为一切月中国怎么领起记得他点内了估计动我他充满人路他给这整那么了松江才起刚才女伴对比且不是 主席习近平去对那位你是去两王酒店做不足别读戏他可是是不就用去出国了不如你错去我就扛地出现月阿夏小刘那只他中国可用去特区肉的职位所归来地区准备是
0: 부르니 계급 하기 미망와라 펜준 시도다 이지 지제 섭도 동화다 시베민자와 베리다 펜준 제시를 증규로 꾸디 동지 리게 개진 표유라 콜라시비 롭수다 천지 링리의 주종지 교주다 퇴구 창도 동지 기전된배 누버된배 체유 중국 조지 냠제 계소 롭수 천지 링리의 제조기 레둔라 갑교로 후다 제대 초니비 퇴무토 점링기 시디 송경다 콜라시비 콩비라 꾸디 동지 레둔 망보조비유 中国交际年节节奏的特区年节期数切入当地增龄阶级科学民马了偏的特别也不准对于及电南语习近平期明儿的西地的空别年节节级退入级了军了军都穷美美文章金德级三路的在往人路却将别人路界加入退伐的科学比局中的蓝西都卡了立于中国交际托的帕的松土 초만人路我们朗林塔吉都打的냠这节奏及王者了假表的松江七不的냠这节奏罗素村市人类这奏及科拉西比居中吹了女不开心顿别切就了假表切的奇妙音中国交际냠这节奏罗素村市人类这奏的냠度科拉西比吹过清不息吞据也不切的结构卡给密码及罗素的 曾经人类阶级偏见中间严重突破前的每日给制作了车别听梦给争论了可见特别也不及的每日给两万级团错不足够了严重突破的动作于去年比米德不认为的过夜曾经陆续说的严重来继续切入当地怎么能给西边那么人心了增加切入特别动画的西边民众吧平均增加的西端严重来用了固定动画 科拉西比罗家杰克帕拉，年内采取了雄龙加巴杰切的，人类学校松江的西北边的平均接线的增加了固定动作与几年段南语。阿那尼伊，年内接触罗素村镇人类制作及积极来接引白俄呢，中国路村镇厅唐部的小区穷瓦了，各座还将迁不穷。阿那呢，空多杰克帕拉，村镇切的，人民年内特别动画的平均三米七九六固定动画。 西北平均接线的增加了雄龙加巴杰切的每日了相对设备，年节节奏罗素村镇人类制作切据日过七星月。中国交际团员人不难，年节节奏罗素村镇人类制作了加表的学习难瓦了，统计切小就因。主席习近平给年冬就批了了，村镇的配合难为松懈开今天，按照团队吃了，三不如成绩多。年节节奏罗素村镇人类制作给。
2: 中国桥的年来了母体雄龙级别，科拉西比罗布苏的人类出在托尔东瓦的，存在别的了固定动画，没得不认为年来顶十多动画节切的，科拉西比罗布苏的人类出在托尔东瓦的，存在别的了固定动画，没得不认为年来顶十多动画节切的，科拉西比罗布苏的人类出在托尔东瓦的，存在别的了固定动画，没得不认为年来顶十多动画节切的，科拉西比罗布苏的人类出在托尔东瓦的，存在别的了固定动画，没得不认为年来顶十多动画节切的，科拉西比罗布苏的人类出在托尔东瓦的，存在别的了固定动画，没得不认为年来顶十多动画节切的，科拉西比罗布苏的人类出在托尔东瓦的，存在别的了固定动画，没得不认为年来顶十多动画节切的，科拉西比罗布苏的人类出在托尔东瓦的，存在别的了固定动画，没得不认为年来顶十多动画节切的，科拉西比 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 从他并求牛从他年至年退没求人类所靠空气比之年里所的动画从我制度他肉类了凶牛交接前年他这个三堂中国投入三边可用特区年内肉的职位能权三名接班推送所动于肉儿园及电脑室吴正龙接着那说句不是
0: 第二个礼物呢被面临出在中年人给世界级看给总理李强起落进当当的毛脚啊啦 비디이 한가리 중리